7월의 숲이 파란 잎사귀들로 하늘을 가득채우고 있습니다. 7월은 푸르름의 절고 여름의 절정인데요. 녹음 방초 우거진 숲은 생명의 소리들로 여름의 소리들로 가득합니다. 요즘엔 서걱서걱 여름 소리에 귀도 밝아진가 하면 마음도 시원하게 열리고 있습니다. 하요들의 요청하마당에서는 새소리, 비소리, 바람소리를 들으면서 여름의 소리를 마음에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먼저 한련아 가수의 바다로 가자를 감상하면서 여름 향기를 느껴봅시다.

요즘 같은 무더위에는 시원한 숲속과 강변을 거닐다 보면 바람소리, 물소리도 음악이 되고 따라서 몸짓도 곧 춤이 되기도 합니다. 훈춘시 정화가 신도가원에 거주하고 있는 남철은 씨는 고향이 용정시인데 이젠 훈춘시에서 생활한 지 몇십 년이 된다고 했습니다. 세월이 흘러도 함께 동고동락했던 용정시 세리나의 소학교, 중학교 동창들이 그립고 가까이 지내면서 함께 친분을 쌓았던 천보산의 지인들도 그립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언젠가 고향을 찾아 그리운 이들을 만나보린다면서 노래 시골의 밤을 요청해왔습니다. 네, 요청한 노래를 함께 감상하시기 바랍니다.

0: 적 소리, 사이렌 소리, 사람들의 목소리, 전화벨 소리, 웃음소리, 박수소리. 이렇듯 많은 소리들은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생명을 불어넣어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소리들은 우리들에게 새로운 이야기를 들려주기도 합니다. 연기시 북상가에 거주하고 있는 라순자 어머님이 보내온 요청 사연인데요. 라순자 어머님은 자식들이 모두 외국에서 생활하다 보니 간혹 혈육들이 그립고 외로움을 느낀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로렌에 들어서서 몸도 고달프고 기력도 많이 떨어져서 모처럼 마음을 달래버린다면서 소품 국제전화를 요청해왔습니다. 네, 요청한 소품을 함께 감상하시기 바랍니다.
1: 미호라! 미호라! 어, 춥다야! 아, 미호라! 아, 미호라! 미호라! 야, 이게 아직도 학교 사회였는가? 야, 지금 아들 공부를 하나 이 동산방학에서 놀지도 못하고 정말 고생입니다. 아, 지금 무슨 뭐 오전에는 무슨 어문석 그려, 수학석 그려, 오후에는 또 무슨 영어에 땐노석 그려. 야, 알 바 없어 이게. 어서 저녁 때 다 된 데도 아직도 아이 오는 거. 어떤 데 내 아 불쌍해서 아이 보낼까 하다도 아 다른 집에서라는 게 다 보내지. 아 재미라는 게 나아지지. 내 방법이 없이 보내는 게 있구만. 야, 정말 불쌍하지 아들도. 아유, 야. 그나저나 이게 오늘이나 이건 또 야, 이게 무슨 거 헤매긴다. 그렇지. 그 김치를 들여다가 기름에다 달달 볶아 먹인다. 아이, 그 좋은 김치를 거서 먹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 그런데 저는 맴나는 저게 재미를 닮아서 거서 입이 어찌나 본지 무슨 게나 다 기름에다 달달 볶아야 딱 먹었구만. 내가 어떤 때 배를 보내서 야, 임마! 니 먹겠어 먹고 말겠어 말고 그래서 치락장물을 다 해서 그래서 벌써 죽기만다. 이러다도 재미 외국에 나가지 한 3년이 되는 게 불쌍해서 그래질 못하고서 높이 못해서 야 잡숨소 잡숨소 잡숨소 이게 내 와는 알 고드는 게 아니라 와는 놓고 내면 모시는 게 있구만. 놓고 내면 모시는 게 아따 이게 아스라도 이거 아무래도 나가서 집치라도 들여와야 되지. 어따 에 근데 애들 바쁘다는데 또 무슨 전화를 무슨 일이 있어. 어이 누구야. 어이 아이 전화 걸어서 말하라. 어? 어이 어차피 놀리지. 어차 전화 쾅 놓는다. 아이 봐 전화를 걸어서 말해야 되지. 굴쩍거리긴 어째 굴쩍거려. 이게 미워라야. 야 미워라 너 어디 있니. 어 아버지다 아버지. 야 도대체 무슨 일이야. 야 아버지다 아버지. 여보라 당신이요?
2: 예. 내입니다.
1: 여보. 당신 지금 외국에서 거?
2: 예. 그래 뭐든 무사할까?
1: 야, 우린 다 무사하.
2: 미월이는?
1: 야, 아, 미월이 아직 학교에서 아이 와서 있으면 올게요.
2: 여보시오. 당신 오늘 아침에 무슨 거 해 잡수었습니까?
1: 무슨 거 해 먹기는 그래서 장문에다 밥 먹었지 뭐.
2: 여보시오 오늘 당신 생일날입니다.
1: 무슨 일이라?
2: 오늘 당신 생일날이라고?
1: 여보 네. 내 생일이 작년에 있고 내년에 있어야 된다. 여보 외국에서 고생 막심하지.
2: 당신도 집에서 얼마나 고생이 많습니까?
1: 내사 집에 있는 게 무슨 고생이었어. 집도 난 당신이 고생이지.
2: 그래도 당신 아를 데리고 집에서 고생이지.
1: 여보 그냥 몸은 어떻소?
2: 예 나는 건강합니다. 여보
1: 여보 보기 쉽소.
2: 여보시오 나도 미월이가 당신

0: 여보. 당신 3년 여간이 없이 죽겠구만.
1: 죽하기는 난 몸이 영 좋아졌어. 여보시오.
0: 야.
1: 야, 당신도 3년 동안에 영 좋겠어.
0: 내 사무실. 여보.
1: 예.
0: 당신 그 관절이 심한 게 어떻게 식당일에 비쳤어?
1: 아, 집에서 보낸 약 먹고 우선 다 나섰습니다. 내 막 따라다닌다.
0: 그래서?
1: 예.
0: 여보.
1: 예.
0: 정말 미안하. 내 남편 구실이 재단했으면 당신이 외국에 보내놓고 그곳에 시키겠어.
1: 야, 이로 없습니다. 우리 미월이를 위하고 당신을 위하고 우리 가정 위해서라면 내 이만한 고생도 못하겠습니까? 이보셔. 내 우선 하나도 아픈 데 없습니다. 그래서 만 출근하는데.
0: 그래서? 예. 여보. 당신 건강하다 싫으면 너요만.
1: 예.
0: 여보.
1: 예.
0: 차라리 내나가고 당신 집에서 미월이를 돌봤으면 좋겠어.
1: 야, 무슨 말씀합니까? 당신처럼 신념이 심한 사람 외국에 나와서 못 비친다.
0: 아유. 이 애비 암만 잘해서도 밤이면 애미 사진을 옆에 놓고 어머니 빠이빠이 하며 자는 거 보게 되면 미월이 가슴속에 애미 빈구석을 채워줄 수 없단 말이오.
1: 야, 무슨 말씀 이렇게 합니까? 아, 우리 미월이는 아때부터 내보다 당신은 더 좋아했답니까?
0: 하기사 그랬지만.
1: 예.
0: 여보.
1: 예.
0: 우리 미월이 이제 처녀 다 됐다.
1: 예? 이 10살짜리 알아놓고 처녀라. 당신 어제 사위비 일하잼까?
0: 여보, 그런 게 얘기 아니라. 예? 우리 미월이 이제 여사구실 한단 말이오.
1: 예? 아이, 벌써?
0: 전번 날에는 자다가 부실로 놀라서.
1: 예.
0: 아, 부실로 자다. 자기 피나 죽는다면서 아 침대 볼을 채워들고서는 애미를 찾으면 병원에 가자고 야단 쳤어야. 아 우리 희극 놀았다.
1: 그래서 어째했습니까?
0: 그래서 어째서? 임마 잘해야 될 땐 누구나 다 그렇다. 거서 그랬지만 그때라도 애미 옆에 있었으면 씻어도 주고.
1: 여보시오, 우리 참기시오. 예?
0: 야, 우리 참겨. 여보, 아 여보, 당신 울지? 울지 말라. 울면 몸이 상해. 아하, 울지 말라는데. 아 여보, 우리 미월이야. 내년에 이제 중학교를 가게 돼서.
1: 예.
0: 지금야 공부를 잘하. 이번 기말 시험도 몽땅 우수를 맞았다.
1: 그랬습니까?
0: 야.
1: 우리 미월이 당신 닮아서 공부를 영 잘할 겜다.
0: 걔들 당신 닮아서 온천하지 무슨.
1: 그래도 당신 닮아 공부 잘하지.
0: 아이요.
1: 예?
0: 당신 닮아서 온천하지.
1: 야, 아니라니.
0: 여보.
1: 예?
0: 미월이 왔어.
1: 예? 미월이?
0: 야.
1: 미월이
0: 왔다.
1: 미월아.
0: 야.
2: 아버지 학교 갔다 왔습니다.
0: 미월이 왔냐? 예? 야, 어머니, 어머니 왔다.
2: 예? 어머니!
0: 야!
2: 어머니! 어머니 이거! 아버지, 어머니 어디 있을까?
0: 어머니 옮겨온 게 아니라 어머니한테서 전화 왔단 말이다. 자, 빨리 가 전화 받아.
2: 어머니!
1: 미월아.
2: 어머니!
1: 그래, 어머니다.
2: 어머니, 보고 싶습니다.
1: 예. 어머니도 미월이 보고 싶습니다.
0: 어머니 보기 싶단 말 하지 말라. 그럼 어머니 가슴 아파한다.
2: 아, 정말. 어머니, 난 어머니 하나도 보기 싶지 않아.

0: 무슨 소리라니?
1: 야, 지금 무슨 소리야?
2: 내 오줌밤에 어머니를 찾아가니까 윤색이 아파하네. 누워있을까? 내 그래 어머니를 부르면 수건을 적셔 이마에다 덮었으니까 어머니 나를 광들면 깔았을까? 내 그래 어머니를 부르면 윤색이 울었습니다 어머니.
1: 야야야야 너 어째 엄마를 버리신단 말이야? 하지 말라 했는데 자꾸만 그래. 그러니까 엄마 더 가슴 아파하지? 절대 하지 말라.
2: 아, 저 어머니 난 응. 아버지 용 옷 보기도 하고 시끄러워 죽겠습니다.
1: 설마 저게 이게 무슨 소리야?
0: 어제 니게 탈 아이야 했으니?
2: 아닙니다. 아버지 어머니 없으니까 나를 더 잘해준다는 게 요거먹게 저거먹게 무서워먹게 무서워먹게 요래네 요슬립게 저슬립게 이래면 용 시끄러워 죽겠습니다.
0: 그래니?
1: 그놈아 저게 그게 또 못한 소리 없어.
2: 그리고 아버지 밤이 뭐 영 웃깁니다.
0: 응? 어떻게?
1: 내 언제 웃기니?
2: 아버지 밤이 뭐 어머니 보고 싶을라 하면 나를 보고 미워라. 너는 어머니 아이 보고 싶니? 나는 어머니 하나도 아이 보고 싶다. 잘 소리도 아이 하고 내 맘대로 하는 게 영 좋다. 이래면 돌아가는 것이 되게 이번에 눈물을 쓰지 않을까 어머니.
1: 정말 새끼 그게 네 어머니 사진 보면 울었지 내 언제 울었니 김반장이.
2: 어머니 어머니는 언제 온가.
0: 우리 미월이 대학 갈 때 돈까지 많이 벌어가지고 간다 예.
2: 어머니 나는 대학에 안 가도 어머니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보고 싶습니다 어머니.
1: 야 보고 싶단 말 하지 말라 했는데 자꾸만 웃어요. 아니 응? 내가 엄마 가슴 아파한테 이 전에 가서 어서 그만해.
2: 네 아이 울겠습니다. 보고 싶단 말도 해야겠습니다. 아버지 저기로 가시오. 내 어머니하고 비밀 말할게 있습니다.
1: 야 그래 엄마 보고 싶단 말 해서 절대 하지 말라. 그래 말이 된다.
2: 저 가시오.
1: 됐냐?
2: 저 가시오.
1: 됐냐?
2: 어머니, 응. 오늘이 아버지 생일입니다. 응. 그런데 아버지는 내 생일 전에 영 잘 쳐주면서도 새돌같이 오늘 아버지 생일인 거 모르셀까?
0: 그래디?
2: 그래 어찌겠습니까? 응. 어머니 없는데 이 딸이 축하해야 되셀까? 응. 그래 내 어제 오면서 꽃을 사왔습니다.
0: 야, 우리 미월이 어제는 오류이 다 됐구나.
1: 미월아.
2: 아버지 생일 축하합니다.
1: 미월아! 여보!
0: 예.
1: 우리 미월이 내 생일을 축하해서 꽃을 사왔다.
0: 예. 여보시오?
1: 야?
0: 지금 몇 시나 됐습니까?
1: 야?
2: 6시입니다.
0: 응.
1: 예.
3: 김정현 씨 댁이 맞습니까?
1: 아, 예.
3: 예. 해외에 있는 최애 여자께서 며칠 전 우리 부품가자 공장에 오늘 6시에 이 단설기를 전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지금 전하는 바입니다.
1: 예.
3: 예. 생일 축하합니다.
1: 예. 고맙습니다.
0: 여보시오. 생일을 축하합니다.
1: 여보. 감사.
2: 아버지 여기서고 어머니 여기서고 나는 어머니 곁에 여기서 갔습니다. 생일 축하 시작.

여보. 여기, 너랑 우리 세 식구 함께 물자. 자.

남동성에 살고 있는 한천아 씨가 보내온 요청 사연입니다. 내리면 흥룡강성 호림현 양강진에 계시는 한천아 씨 어머니 황여금 씨의 62세 생일이랍니다. 어머니는 일찍 남편을 보내고 홀로 두 남매를 잘 키워보려고 가진 고생을 겪으면서 청춘을 바치셨답니다. 한천아 씨는 어릴 적부터 어머니의 강인함과 굳센 의지를 보아오면서 어머니에 대한 존경심을 느낀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부터라도 자식들과 성군들의 효도를 받으면서 만년을 편안하게 보내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노래 하고 싶은 말을 요청해봤습니다. 이 밖에 연길시 하남가도의 김명권 씨도 형님 강광철 씨와 동생 김명성 씨의 생일을 축하하면서 이 노래를 요청해 왔는데요. 함께 감상하시기 바랍니다.

누구나 완벽한 시작을 기다리지 말고 부족하지만 작은 시작으로 나아갈 수 있는 시간을 가져본다면 그걸로 충분하지 않을까요? 안도현 명월진의 박영자 어머니는 손녀 리그마가 아버지도 없고 장애인 어머니 슬하에서 자라면서 어려움이 많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여기저기 마음 따뜻한 분들이 사랑의 손길을 내밀어주어 현재 잘 자라주고 있어서 고마운 이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고 싶다면서 노래 내 고향 강촌마을을 요청해왔습니다. 네, 그럼 리그마가 앞으로 더 줄기차게 달리고 고마운 이들도 하는 일이 잘 되기를 바라면서 요청한 노래를 보내드립니다.

우리는 온갖 소리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데요. 새소리, 비소리, 바람소리가 생명의 음악이 되듯 모든 소리는 음악이 되고 모든 움직임이 숨이 될 수 있습니다. 귀로만 듣지 말고 마음으로 소리를 듣는다면 내면이 평화롭고 자유로워질 것입니다. 네, 그럼 모든 분들이 여름의 시원한 소리를 한껏 느끼고 시원한 여름을 보내시길 바라면서 오늘의 요청하마당 프로그램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기쁠 때, 당신이 슬플 때 언제나 함께하는 여성 클럽이 있습니다. 매일 오전 9시부터 10시까지 여러분과 함께하는 여성 클럽입니다.

안녕하세요. 여성클럽에서 인사 올리는 현국화입니다. 상큼한 에너지, 밝은 에너지로 시작할 수 있는 이 시간, 오늘도 청취자 여러분들의 하루의 시작을 응원합니다. 노래 한 곡 보내드리며 오늘 여성클럽 출발할까요?

네, 여러분 오늘은 또 이렇게 우리 여성 클럽의 유미화 작가님께서 김성기 작가님의 작품을 얼마 전에 보내주셨는 그래서 오늘 준비를 했습니다. 김성기 작가님의 글 석별의 정 참 좋은 글인데요. 잠시 후에 여러분들과 만나 뵙겠습니다. 위챗 애플릿에 롱광 덴탈을 검색해 조선호 방송을 클릭하면 휴대폰으로 실시간 청취 가능합니다. 여성 클럽은 흑룡강성뿐만 아니라 전국 또는 지구촌 여러 곳곳에서 땀 흘리며 생애 가치를 창조하는 여성분들의 전화 인터뷰나 인터넷 편지 사연 또는 생활 수기 등 좋은 작품을 환영합니다. 여러분의 참여 기다립니다.

오늘 여성 클럽에는 유미환님, 영거리님, 최원문님, 향기님, 김경희님, 박정흠님, 박소님, 태평양보험님, 최화자님, 그리고 최소천님, 김성공님 함께해 주십니다. 와, 우리 가족분들이 다 모였네요. 반갑습니다. 아, 마침 오늘은 또 우리 가족분의 작품이라서 여러분들이 많이 청취했으면 좋겠다 싶었는데 저의 생각 밖으로 더 많은 가족분들이 출석 체크해 주셔서 기분이 참 좋네요. 그럼 저의 기쁜 마음을 대변하는 노래 최수호 가수의 얼쑤 들으면서 신나는 시간 보낼까요?

노래 하나에 우리 가족분들이 네 덩실덩실 춤추는 이모티콘을 보내주셨는데요. 정말 고맙습니다. 사실 여러분들이 보내주시는 출석 체크 하나가 작은 행동이지만 저희가 이 조선말 방송을 그래도 오랫동안 할 수 있는 그런 힘이 됩니다. 저희가 그래도 또 누군가에게 저의 성과를 낼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되기도 해서 여러분들의 이런 호응 메시지 하나가 정말 큰 힘이 됩니다. 네, 김경희 님께서 보내주신 동영상을 살짝 열어봤는데요.

어제도 한번 보고 오늘 다시 또 음향을 끄고 다시 또 문자를 음미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어디에서도 마음은 하나, 우리는 어디에서도 같은 민족입니다. 그래요. 조선말 방송을 진행하는 저로서 정말 조선말 방송 좋은 글 또 이런 우리말 우리글을 널리 알리고 싶은 마음 정말 간절하죠. 그러기에는 우리 모든 분들의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내주시는 메시지 하나, 이모티콘 하나가 우리말 방송을 오래 네,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늘 고맙습니다. 오늘 왠지 모르게 감격해지네요. 이렇게 생방송을 하다 보면 저의 감정이 시도 때도 없이 여러분들께 네, 나타나는데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저가 더 깊게 그런 정을 나누고

만나고 또 인연을 맺... 모르겠어요. 뭔가 복잡해 나면서 그냥 모든 것이 감사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보내주시는 사랑이 고마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매일 오전 9시 10시까지 생방송으로 진행되는 청소선호 방송국 여성클럽 방송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형국화입니다. 오늘도 라디오 앞에서 방송을 청취하고 계시는 여러분, 네, 우리 여성클럽 방송에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 위챗그룹에 참여하시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마더우 형국님께서 오랜만에 출석 체크해 주셨네요. 저희 방송을 지금 듣고 계신가요? 정말 여러분들의 이런 메시지가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저희는 이 살아가는 존재 가치를 항상 증명해야 하는 그런 입장이다 보니까 여러분들과 이 호응하는 메시지 하나가 또 언젠가는 아름다운 역사를 써가는 그 과정의 일부분이 돼줄 수 있습니다. 늘 고맙습니다. 그래요. 그럼 오늘 준비된 작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여성 클럽 위챗그룹의 유미화님께서 김성기님의 작품을 보내주셨는데요. 이렇게 우리 가족분들, 왜서 제가 우리 가족분들 최고라고 하는가 하면요, 항상 남을 위하는 배려, 저보다 남을 배려하는 마음이 저는 자기에 그런 분들만 우리 가족에 딱 모인 것 같아서 인원수에 상관없이 저는 정말 행복합니다. 네, 오늘은 김성기 작가님의 글 석별의 정, 또 가쿠레지는 작품인데요. 함께 만나볼까요? 김경희님께서 마음이 뭉클해나는 노래죠. 아마 많은 분들은 그러실 것 같습니다. 제가 더 깊게 얘기를 나눌 수 없는 점 또 이해 부탁드리면서 네, 오늘 작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기 작가님의 글 석별의 정 만나봅니다.

뜨거운 태양이 내리쬐던 것이 어제 같았는데 벌써 서늘한 10월 말 가을바람이 얼굴을 스쳐 지나간다. 가을은 아름답다. 반짝이는 아침 햇살을 받으며 출렁이는 파도도 시원한 새벽바람에 남실거리는 꽃도 숲도 나무도 우짖는 까마귀 소리도 정답고 아름답다.

한국 제주도 서귀포에 계시는 어머니를 뵈러 온 지도 벌써 달포가 지났다. 내일은 어머니를 떠나 중국 청도로 돌아가야 한다. 2000년에 동포일세로 한국 국적을 회복하고 제주도 서귀포에 있는 막내딸 점자와 함께 여생 보내고 있다. 불효자 이 아들은 1년에 한 번씩 어머니 뵈러 온다. 상봉이란 그릇물 나게 반가우나 이별은 눈시울이 뜨겁게 슬프고 괴롭다. 밤마다 떠나는 아들을 부담고 통곡한 어머니를 볼 때마다 목이 메이고 가슴이 저려난다. 마치도 이번이 마지막인 것처럼 리별을 앞둔 나의 마음은 걱정과 괴로움에 시달린다. 아들이 있을 때 내가 죽어야 하는데. 아들이 곁에 없을 때 운명할까봐 걱정스러워 자주 말씀하시며 눈물을 흘리곤 한다. 일찍 남편을 여의고 긴긴 세월 파란 청춘을 다 바치며 폭염과 폭우와 광풍을 헤치며 꿋꿋이 살아온 엄마에겐 눈물이 마른 지 오래됐건만 이 아들 앞에서는 연약한 엄마였고 부드럽고 인정 깊은 여인이었다. 한 달 동안 나는 아침마다 92세 어머니의 부드럽고 따뜻한 손을 잡고 바닷가의 올레길을 산책했는데 그때가 제일 즐거웠고 행복했다. 곁에 계시는 어머니가 나의 존엄이고 자존심이다. 남에게 없는 존재가 나에게는 행복을 만끽할 수 있는 존재였기 때문이다. 올레길을 걷다 보면 소정방 폭포를 지나가게 되는데 그때면 꼭꼭 다리 쉬엄을 한다. 지면의 개울물이 풀숲을 파고 헤쳐 수직 22호 메터 되는 골짜기에 굴러 떨어져 폭포를 이루어 바다로 굴른다. 이때면 숲과 폭포수의 물안개와 바윗돌이 하나로 조합돼 가관을 이룬다. 우리 모자는 폭포수가 떨어져 물갈귀를 덮치며 뽀얀 물안개를 이루는 아름다운 자연에 매혹돼 넋을 잃는다. 한 번은 어머니가 폭포수가 굴러떨어져 바다로 파고드는 모습을 유심히 보더니 나의 손을 꼭 붙잡고 개울물은 흘러 바다로 가고 사람은 늙어 하늘로 가는구나. 아흔을 넘긴 어머니의 유식한 이 말을 듣고 몹시 놀랐다. 여하간 모든 것을 인생과 대비하고 생의 끝자락을 연상시키면서 얼마 남지 않은 인생의 아쉬움을 느끼는 듯했다. 어머니가 몸이 불편할 때는 휠체어에 태워 밀고 산책한다. 휠체어를 타는 엄마의 기분이나 휠체어를 미는 나의 기분이나 똑같은 행복이다. 바람결에 한해작거리는 노란 스카프와 하얀 파마머리는 가을 나무의 단풍잎처럼 아름답다. 작년에 선물로 사드린 노란 스카프 어머니의 호신용으로 잠시도 목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아들이 나의 곁에 있어
정을 나누고 사랑을 나누고 있단다. 지나가는 아침 행객들도 부러운 눈길로 아침 인사를 한다. 건강하세요. 복 많이 받으세요. 효자이시네요. 낯선 행객이 지나가면서 드린 인사말, 고맙고 기분이 활짝 핀다.

오늘 점심은 꼭 어머니 냉면을 대접하려 했으나 굳이 거절했다. 엄마의 담창 고집은 누구도 말리지 못한다. 식당 가서 돈 팔 게 뭐 있니? 집에서 먹는 게 맛있지. 하시며 선수 음식을 장만하신다. 서귀포 막내 여동생 점자가 말리건 말건 먼 곳에서 온 아들에게 내가 밥해주는데 무슨 상관이냐는 것이다. 주방에서 들려오는 칼도마 소리도 예전 같지 않다. 전에는 야무지고 맵싸고 기운 차던 도마 소리가 뚝뚝뚝 무겁고 느리고 힘겹고

그래도 아들을 위해 선수 만든 음식을 아들과 마주 앉아 나누는 정이 엄마의 최대 행복이어서인지 만면에 웃음기가 차 넘친다. 손맛도 옛날 엄마 손맛이 아니다. 된장에 통고추를 넣고 밥위에 쪄먹는 그 맛 최고다. 지금은 없다. 그래도 엄마의 정성이 담긴 무소고기국과 칼치찜은 정감이 들고 최고다. 오늘 점심은 메밀국수집에 가야 한다고 결론적으로 말했더니 생각밖이다. 가서 시원한 냉면을 먹자고 반갑게 대답한다. 집에서 접대하는 음식과 식당에 모시고 가서 접대하는 음식이 분위기도 다르고 성의도 다르다. 나는 근처에 있는 혼자 없어의 냉면집을 찾아갔다. 그때그때 눌러 만든 메밀 냉면집이고 맛도 일품이어서 링근에 소문이 자자했다. 또 어머니가 메밀을 특히 좋아하신다. 냉면 두 그릇과 삶은 흑돼지 고기 한 접시와 소주 한 병을 부탁했다. 엄마와 술 한 잔 나누고 싶다. 평시에는 술을 드시지 않지만 아들이 오면 반갑게 한 잔 드신. 동생들과 술 한 잔 할 때면 꼭 끼어 앉으신다. 엄만 아들이 그리 좋아? 우리 학원 술 한 번 안 하면서 아들이 오면 술 안 해? 오빠가 그렇게 좋은 모양이지? 여동생의 악이 없는 핀잔이다. 그래도 아들이지. 너도 아들 키워보면 아들이 집안의 기둥이라는 것을 알게 될 거다. 죽을 땐 아들이 곁에 있어야 해.

되었는지 근년에 와서는 더더욱 아들만 아들이란다. 딸과 함께 살면서 아들만 아들이라 하니 한마디 말씀이 내 가슴을 때려주기도 한다. 이윽고 주문한 음식이 상에 올다 어머니께 술 한잔 부어드렸더니 반가이 받으신다. 그러나 어딘가 슬픈 내색이 은은하다. 이 술이 리별을 의미해서인지 아니면 영별을 예감하는지 레엘의 이별을 유어하며 술잔을 기울이었다. 눈시울이 붉어졌다.

아들이 왔을 때 죽었으면 얼마나 좋았겠니? 아들이 곁에 있을 때 죽는 것이 어봉의 첫째 가는 사복이란다. 엄마가 자주 외우시던 말씀이 또 내 가슴을 쓰리게 한다. 나에 대한 엄마의 정성과 사랑을 100분의 1도 갚지 못했는데 좀 더 효자 노릇을 하도록 시간의 여지를 주었으면 하는 생각뿐이다.

말고 집에 가보거라. 애들도 건사해야 하고 너 할 일도 많겠는데 가보거라. 그리고 당뇨약은 꼭꼭 챙겨 먹어야 한다. 건강이 내 복이다. 하시며 술잔굽을 내쉬었다. 눈굽을 적시신 아들 걱정을 늘 안고 사신다.

엄마도 심장병 약을 꼭꼭 챙겨 드셔야 해요. 엄마가 건강해야 나도 자주 엄마 뵈러 오죠. 어머니 젓가락 끝에서 가마 반지를 한 면발 위로 빨간 고추장 양념이 산들산들 사과 조각과 함께 주르르 사라진다. 시원한 국물이 반짝인다. 시원하다 하시며 한 입 또 한 입 드실 때마다 내려앉은 눈가의 주름살이 기쁨으로 피어올랐다. 어머니의 작은 행복이 나의 가슴 속으로 스며들어 두 심장이 함께 율동한다. 그림 속에 피어나는 한 송이 가을꽃, 그 속에 엄마의 황혼이 오래오래 피어나길 바랬다. 맛있어요? 맛있지. 누가 산 건데. 어머니 얼굴엔 함박꽃이 피어난다. 내일을 기원한다. 노란 단풍잎이 가을바람에 속삭이며 정을 나눈다. 내일도 엄마와 함께 손잡고 바닷가 올레길을 산책할 수 있길. 내일도 휠체어를 밀고 엄마와 함께 행복과 기쁨을 만끽할 수 있길. 내일도 목에 건 엄마의 노란 스카프가 노란 단풍잎과 함께 바람결에 팔락이는 모습을 볼 수 있길 바라고 또 바란다. 결산하러 카운터에 갔다. 복장이 터진다. 정신이 아찔하다. 가슴이 미어진다. 어느새 어머니가 결산했다는 것이다.

네, 금방 우리 여성 클러비츠 그룹의 유미화님께서 추천해 주신 김성기 작가님의 작품 석별의 정을 만나봤는데요. 노래 한 곡이 다 흘러갔음에도 여운이 가시지 않네요. 제가 랑독을 하다가 하마터면 끝까지 랑독을 못할 뻔했는데요. 겨우겨우 참아가며 마무리했는데요. 정말 부끄럽습니다. 아, 이렇게 감정 조절이 가끔은 안 되네요. 이러면 안 되는데 알면서도 알고 있으면서도 안 돼서 조금 힘겹게 랑독을 마친 것 같은데요. 너무 좋은 글 만나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아,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만남과 리별을 겪곤 하죠. 그렇죠? 그 순간 때로는 아프기도 하고 때로는 너무나 아쉽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런 마음속에서도 변함없이 우리를 지켜봐주고 응원해주는 사랑을 느낄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도 누군가와의 리별이 아쉽다면 혹은 그리움이 밀려온다면 조용히 전화 한통 걸어보는 건 어떨까 싶은데요. 오늘 김성기 작가님의 작품과 함께 조금이나마 마음속의 따뜻함과 감동으로 함께하는 그런 시간이 되셨길 바라봅니다. 가끔 이런 작품을 읽다 보면 저는 에너지가 다 소진되는 느낌을 받는데요. 그래서 그만큼 더 가슴에 와닿고 그만큼 더 뭔가를 배워가는 시간이 되기도 합니다. 아, 그러면서 참 부러웠습니다. 92세 러머를 두고 계시는 김성기 선생님, 얼마나 행복하세요?

김경희님께서 현실을 잘 묘사한 어머니에 대한 사랑 이야기 참으로 감동입니다. 맞아요. 여러분들도 감동받았죠. 저만 그런 거 아니죠? 그래요. 정말 읽는 내내 감동으로 차올랐습니다. 사실 저는 미리 글을 읽어봤음에도 불구하고 다짐을 하고 마이크 앞에 앉았는데 오늘은 왠지 모르게 울컥울컥해지네요. 그리고 박정흠님께서 부모들의 마음은 다 한 가지인가 봅니다. 부모들의 마음은 자식 걱정, 자식이 잘 되는 거, 그렇죠? 그리고 우리 엄마도 아들을 더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누님들도 좀 불만이 있었어요. 그래요. 예전에는 좀 그랬죠? 지금은 오히려 네, 딸딸 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박선님, 유미환님, 네. 감동의 이모티콘 보내주셨는데요. 제가 다 이모티콘 하나로도 뭔지 다 알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최화자님께서 개울은 흘러 바다로 가고 사람은 늙어 하늘로 가는구나. 한인 천리적 인생 법칙을 내리는 어머니의 말씀에 목이 맵니다. 저는 선생님의 이런 메시지에 정말 감탄을 하는데요. 혹시 선생님은 방송을 청취했을 때 네, 어떻게 적고 계신가요? 정말 대단하지 않으세요? 낯선 행객들의 인사말에서 필자의 어머니에 대한 효심이 또 한결 느껴집니다. 글자마다 구절마다 효심으로 쓴 필자의 글, 아나운서의 감성 깊은 낭독으로 감명 깊게 잘 감상했습니다. 오늘도 따뜻한 공감 또 응원의 메시지 감사 또 감사합니다. 최서천님께서 90세가 넘는 러머와 함께 한다는 것이 행복한 일상인데, 그렇죠? 한 끼 음식과 올림길 서원이 듣는 내내 눈물샘이 흐르게 하네요. 맞아요. 저는 제주도에 여러 번 다녀와서 그런지 올림길, 정방폭포 뭐 이런 익숙한 단어가 나오면서 그런 풍경과 함께 휠체어에 로몬을 태운 김성기님의 그런 모습을 상상해보면서 아름다운 모습이기도 하면서도 또 뭔가는 마음 한구석은 뭐라고 할까요? 좀 무거운 느낌도 들기도 하고 그랬네요. 그렇지만 행복한 거 아니겠어요? 얼마나 행복하세요? 너무나 많은 자녀분들이 우리 부모님도 오래오래 옆에 계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네, 김성기님은 누리고 있잖아요. 그래서도 행복하다고 하셨는데요. 그래요. 1년에 한 번씩 만난다고 했지만 부모님한테 효도하는 그 모습이 너무나 느껴졌습니다. 저희가 특히 젊은 저희들이 많이 배워야 되는 그런 모습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박소님께서 마음 담은 낭독에 빠져들어 석별의 정을 그대로 느끼면서

들었습니다. 그래요. 많은 분들이 비슷한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아, 부모님을 그리워하기도 하고 또 부모님과 함께 하시는 분들은 좀 더 따뜻하게 대해야겠다 이런 생각도 하실 거고, 그리고 우리 그룹의 영거리님도 사실 부모님 계시잖아요. 그렇죠? 네, 아마 많은 부분들이 공감이 됐을 것 같은데요. 박정흠님께서 깊은 여운을 남깁니다. 맞아요. 김경희님께서 그게 생방송의 매력입니다. 맞아요. 저도 이 매력에 빠지는가 봅니다. 사실 많은 실수, 실수 토성입니다. 그럼에도 용감하게 매일 마이크 앞에 앉는 건 여러분들의 포용과 또 여러분들과 이런 생동한 추억을 만들어가고 싶어서입니다. 유미화님께서 김성기 선생님의 좋은 글, 항상 매력에 넘치는 현곡화의 랑독을 잘 들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선생님 고맙죠. 그래요. 이렇게 우리 가족분들은 사랑이 넘쳐난다고요. 그리고 향기님께서 너무 감동입니다. 가슴이 미어지고 눈물이 저도 몰래 쉼 없이 흘러내리네요. 아, 우리 가족분들 다 마음이 약한 분들이야. 어쩌죠? 저를 닮아서인가요? 우리는 다 비슷한 그런 주파수를 가진 사람들끼리 만난 것 같아서 정말 행복합니다. 그래요.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따뜻한 감동의 시간을 함께 했네요.

지금 시간 53분 지나가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소중한 시간 저와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기획 편집 진행의 현국화였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0: 您现在收听的是中波873千赫，调频103.5兆赫，黑龙江朝鲜语广播，
1: 中波873kHz， 초단파103.5MHz， 흥룡강조선호방송입니다。

어렸을 땐 엄마의 품이 세상 가장 따뜻한 것이었습니다. 아버지의 등은 가장 믿을 수 있는 버팀목이었습니다. 이젠 우리가 그들을 지켜줄 차례입니다. 이제라도 늦지 않을까 걱정 마십시오. 효도는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가장 소중한 선물은 예입니다. 효도는 멀리 있는 게 아니라 당신의 작은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네, 책과 음악이 있는 행복한 문학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현옥입니다. 문학의 숨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시간. 네, 너리 한 곡 보내드리며 오늘의 행복한 문학 만나보시죠.

더 수많은 어려움에 직면하게 됩니다. 내 업무 스트레스, 인간관계의 갈등 등 여러 가지 힘든 순간들이 찾아오는데요. 이럴 때마다 포기하고 도망가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많습니다. 의미 있는 삶을 위하여라는 책 중에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는 문제들을 해결하려면 어떻게 할까라는 물음에 이렇게 제시했습니다.

이런저런 고통 속에서도 한 발짝씩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성장이고 발전이며, 오히려 위기 상황일수록 적극적으로 대처한다면 전화위복의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말하죠. 지금 당장 눈앞에 닥친 실현에만 집중하다 보면 정작 중요한 것을 놓칠 수 있으니 조금 더 멀리 내다볼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거죠.

네, 삶의 목표 역시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많은 사람들은 이 두 가지를 꼽습니다. 경제적 자유를 얻는 것과 하고 싶은 일을 하며 사는 것입니다. 물론 둘 다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불가능한 일도 아닙니다. 꿈을 이루기 위해 꾸준히 노력하고 매일매일 조금씩이라도 발전하려고 노력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어느 책에서 본 한 구절이 생각납니다. 안정된 삶을 살고 싶다면 그 시작은 안정이 아니라 언제나 호기심과 탐험이어야 합니다. 네, 삶이 준 무렵에 늘 긍정적인 태도로 대응하면 꼭 미래의 자산을 만들어 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도 으라차차 힘내시는 좋은 하루 되시길 바랄게요.

네, 여러분들은 지금 행복한 문학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문학을 통해 우리는 삶에 대한 태도를 배웁니다. 어려움을 헤쳐나가는 인생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지혜와 용기를 얻습니다. 그리고 인생 질문에 대한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나는 어려서부터 미지의 세계에 대한 신비감과 궁금증이 많은가 하면 무엇이든 도전해 보려는 의욕이 강한 편이었다. 평생 고정된 직장에서 한 우물만 파온 나는 매일 똑같은 일을 되풀이하는 것이 따분하게 느껴지면서 억울하다는 생각이 들 때도 있었다. 20세기 90년대 초 개혁개방의 물결을 타고 많은 사람들이 하해하는 것을 보니 마음이 갈대처럼 뒤흔들리기 시작했다. 이제는 직장을 접고 한번 대천세계로 나가볼까? 마음은 들떴지만 두 아이의 엄마고 고정관념에 얽매이다 있다 보니 못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아니라고 우월한 대우를 향수하는 직장을 쉽게 떠날 수가 없었다.

심한 갈등 속에서도 드높은 책임감으로 맡은 바 업무에서 성과도 올리고 많은 사람들의 인정을 받는 사이 어느새 또 10년이란 세월이 훌쩍 지났다.

2001년 10월 때마침 전액 로임을 받으면서 퇴직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 여지껏 새로운 업종에 도전해보고 싶었던 나에게는 절호의 기회가 아닐 수 없었다. 최수임은 고급 공정사인데 왜 내부 퇴직하는가요? 대학 후배인 청경리가 하는 말이다. 이젠 또래 동료들도 다 떠났으니 나도 자리를 젊은이들한테 양보해야죠. 그리고 나만의 제2인생도 그려봐야 하고. 그런데 현실은 나에게 찬물을 끼얹어줬다. 35세 이하라는 초빙 조건이 나에게 크나큰 걸림돌이 됐다. 퇴직한 후 바로 정보 수집에 능한 장기를 발휘해 연결시 개발구에 북경회원 과일즙 공장을 세운다는 정보를 알아냈다. 이런 공장을 운영하려면 금전코 나 같은 전문 일꾼이 수요될 것이라는 판단에 항목 책임자한테 전화를 걸었다.

여보세요. 북경 회원 과일즙 공장의 초빙에 응하려고요. 연령은 어떻게 되셨습니까? 글쎄요. 연령 외에는 젊은이들 못지 않을 거예요.

저희는 연령을 35세 이하로 제한합니다. 저는 대학 입시 회복 후 첫기인 77년급 졸업생인데 한창 공헌할 나이에 일하고 싶어서 그럽니다. 77년급이라고요? 저도 77년급인데요. 77년급 대학생이라면 비록 같은 학교가 아닐지라도 서로 친근한 느낌이 들었기에 생면 부지였지만 단번에 통과됐다. 책임자가 북경에 있는 본부에 추천한 데서 인차 출근하게 됐다. 정경리는 처음엔 내가 나이가 많다고 좀 탐탁지 않아 했다. 하긴 공장에는 거개가 전국 각지에서 온 20대 열혈 청년들이었으니까. 나는 자신만만하게 내 의지를 보여줬다. 생산에 투입되자 나는 질량 검사와 관리를 책임지고 기업의 경제 효과성과 질량 안전을 위해 진심으로 일했다.

그러자 북경본부에서 파견된 젊고 패기 넘치는 청경리들마다 내 사업에 대한 책임성, 열심히 일하는 사업 태도, 전업 소질과 수준에 탐복해하며 몇 번이나 나를 찾아 질량관리 경비 직무를 맡으라고 권했다.

하지만 직무를 맡지 않아도 조윤광다운 정신으로 젊은이들을 밀어주겠다고 하면서 한사코 사들하고 오직 공정사 과학기술인원 선배라는 사명감으로 그 어떤 명예도 따지지 않고 전심전의로 기업을 위해 일했다. 나는 그 어떤 명예와 명색이 없어도 내 존재를 인정해주고 믿어주는 것이 더 뿌듯했다. 공장 지도부에서는 전체 정급은 대회에서 질량관리 고급 공정사 초빙 증서를 발급하고 내 월급을 2급 인상시켜줬다. 나는 북경본부의 수요로 생산을 정지할 때까지 그 회사에서 거의 6년간 여유를 불태우며 열심히 일했다.

전문성을 강조하며 나이와 관계없이 그 누구보다 더 잘할 수 있다고 구구절절 설명했더니 면접하러 오라는 것이었다. 나는 내 나이가 어때서를 되뇌이며 면접장에 갔는데 다시 한번 파격적으로 채용됐다.

나는 이틀이란 시간을 거쳐 관련 자료들을 탐독하고 항목을 조회했으며 생산 현장 관찰을 통하여 공예 과정을 초보적으로 장악한 후 본격적으로 일을 시작했다. 장촌에 있는 본공장에서 실험실을 세우게 되자 나는 화물 트럭을 타고 밤새워 장촌에 도착했다. 온밤 한숨도 못 자며 장촌에 도착한 후 휴식하지 않고 인심 일에 착수했다. 불과 하루 사이에 현장에 투입하여 실험실 설비를 조사한 다음 명세를 작성하고 가격도 충분히 대비하면서 깔끔히 정리해놓았다. 장촌에서 처음 만난 회장님은 차근차근 일하는 내 모습을 보고 단번에 마음에 들어 나를 질량관리 책임자로 점 찍어놓았다. 그날 저녁으로 귀로에 올라 이튿날 공장에 출근한 나는 상급에서 내려오는 검사조를 영접하기 위해 생산 작업장에 가서 청소를 하던 중 몇 며칠간의 과로로 인해 휘청거리다가 콘크리트 가름대에 머리를 박고 말았다. 그 후유증으로 하여 나는 그 회사를 접을 수밖에 없었다.

그 후 한동안은 병치료를 하면서 이 회사 저 회사에 다니며 기술 지도를 해주던 차, 한 브랜드 기업에서 질량관리 분야 공정사를 모집한다는 정보를 알게 됐다.

여보세요. 질량관리 일꾼을 모집하세요. 네, 예전에 어떤 일을 종사하셨는지요? 우리는 연령을 35세 이하로 제한합니다. 또 나이 타령이구나 하는 생각에 나는 서글프게 웃었다. 나이는 많지만 귀회사에 꼭 필요한 사람이거든요. 내가 이렇게 자신감 넘치게 말하자 회사 측에서도 고려해 보겠다고 말했다. 이틀 후 면접에 응하라는 통지가 왔다. 나를 보던 사장은 흠칫 놀랐다. 웬 할머니가 잘못 찾아온 것이 아닌가 하는 표정이었다. 내가 자신감 있게 내 기본 정황과 관점을 청산교수같이 말하자 사장은 회사에 와서 수고해달라며 단번에 통과시켰다. 정작 공장에 가보니 생각보다 어수선해서 실망이 컸다. 담당 일꾼의 교대도 없이 처음부터 시작해야 했으므로 막막했다.

몇 번이고 포기하려다가도 내가 지금까지 일해왔던 경험과 전업 우세를 이용하면 면모를 개변시킬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오기로 한번 도전하기로 마음먹었다.

우선 실험실 물품과 자료들을 차곡차곡 정리하고 검축 설비를 빈틈없이 조절했다. 기업 표준과 실제에 근거하여 검사 항목과 표준을 정하고 생산 작업장의 위생 환경과 관리 규칙, 그리고 각 거리의 조작 규범을 제정하고 해결 대책을 강구했다. 한 달도 안 되는 사이 20여 종에 달하는 원본 기록표를 설계하고 실제 작업에 들어갔다. 몇십 종에 달하는 상품 내재적 질량에 대해 검음하고 조사했으며, 새로 조작 규정과 절차를 제정하고 존재하는 문제를 찾고 그 대책을 연구하여 사장한테 회고했다. 어느 날 사장은 일부러 내 부서를 찾아왔다. 최 공정사님, 여태 그 박사 석사들이 여러 명 왔었지만 이런 실질적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가치 있는 조사 보고를 써낸 적이 없었습니다. 믿고 부탁드립니다. 내 사업 태도와 방식이 사장의 마음에 쏙 든 모양이었다. 나는 새로 입사한 젊은 대학생들에게 직업 도덕과 실험 기술에 대해 차근차근 배워주고 질량 관리 리념과 절차에 대해 인내성 있게 가르쳐줬다.

나는 어느 회사를 가든지 나이가 가장 많은 연상자였지만 언제나 젊은이들과 친구처럼 잘 어울리고 열심히 일하면서 즐겁게 지냈다. 사장은 늘 내 정신 연령이 40대에 상당하다며 움직일 수만 있다면 70세까지도 계속 일해달라고 입버릇처럼 요구했다. 이러던 중 북경에 가서 외손녀를 보살펴야 하는 바람에 정든 회사를 떠나게 됐다. 회사에서는 그간 회사를 위해 열정을 다 바친 나를 진심으로 만류하면서 내 복귀를 기대한다면서 아쉬워했다. 이것이야말로 나에 대한 최고의 인정이고 이것으로 나의 직업 생애에 원만한 마침표를 찍었다고 생각하니 가슴이 뿌듯해진다. 직업 생애의 마지막 황혼 열차를 탔던 나는 오늘도 마음속으로 내 나이가 어때서를 외치며 내 적성에 맞는 일을 하는 것으로 사회와 가정에 요용한 사람으로 되리라 다짐하고 있다.

행복한 문학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내 나이가 어때서 네, 오늘은 최성옥님의 작품을 보내드렸습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만으로도 탄소 배출을 줄이고 환경 오염을 줄일 수 있습니다. 불필요한 운전을 줄이면 교통 혼잡도 줄어들고 대기 오염도 줄어듭니다. 오늘 대중교통을 이용해 보세요. 작은 변화가 환경을 지킵니다.

교통신호 등은 우리 모두의 안전을 담보하는 중요한 시설입니다. 잠깐의 서두름이 큰 사고로 이어집니다. 신호등을 지키는 것, 보행자 보호선을 지키는 것, 이런 작은 행동들이 교통 흐름을 원활하고 생명 안전을 보장해 줍니다.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모두가 안전한 도로를 만들어 갑시다.

0: 혹시 스마트폰에 중독되시지 않으셨나요? 매일 너무 많은 시간을 빼앗기고 있지 않으시나요? 이제는 잠시 휴대폰을 내려놓고 자연석을 걷거나 가족과 친구들과 대화를 나눠보세요. 잠시의 여유가 당신의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들어줍니다.
1: 인터넷에서 얻은 정보, 그만큼 중요합니다. 하지만 모든 정보가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 잘못된 정보는 오히려 큰 피해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정보를 찾을 때는 출처를 확인하고 다양한 의견을 참고해 정확한 사실을 파악하세요. 사실에 기반한 정보가 정확한 결정으로 이어집니다.

인간관계는 상호활동이며 어느 한쪽의 열정만으로 친구가 되기는 어렵다. 상대방이 당신을 믿으면 당신도 그에게 충분한 믿음을 줘야 한다. 마치 감정이라는 계좌에 저축하듯 두 사람이 쌓은 믿음이 많아지면서 자연스럽게 관계가 좋아지고 단단해져서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안정감을 느낄 수 있다.

네, 사람 사이의 믿음을 저촉 계좌에 비유한 것이 재밌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믿음도 주고 받으면서 쌓입니다. 상대에게 준 만큼 쌓이고 상대로부터 받은 만큼 더 쌓입니다. 그 다음이 더 중요합니다. 쌓은 믿음을 덜처럼 단단히 다지는 것입니다. 단단하지 않으면 아무리 많이 쌓였어도 한순간에 날아갈 수 있는 것이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네, 여러분들도 이 단단한 믿음의 덜담 위에 더 아름다운 꽃을 피워보시길 바랍니다.

0: 黑龙江朝鲜语广播
1: 中파 873kHz 저단파 103.5MHz 흥룡강 조선호 방송입니다.

뉴스입니다. 7월 15일에 본격적인 삼복철에 접어들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저복에는 물만두, 중복에는 국수라는 연말이 있습니다. 저복에 먹는 물만두 한 그릇에는 새로 수확한 밀의 구수한 맛과 절기 문화가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저복 전날 점심 무렵 할빈시 한 물만두 프랜차이즈 전문점은 테이블마다 만석이었고 손님은 평소의 4배에 달했습니다. 라북에서는 야외 자급 노동자와 로인들을 위해 과일과 채소즙으로 색을 낸 만두와 피소의 좋은 차를 제공해 훈훈한 서비스를 전통 풍속에 녹여냈습니다. 화천현 성화천 관광지에는 삼복더위를 시원히 날려줄 정통 조선족 냉면을 맛보기 위해 찾아온 외지 관광객들로 북적였습니다. 올해 삼복철은 40일간이나 이어집니다. 삼복철은 1년 중 기온이 가장 높고 습도가 가장 큰 시기인 한편 한의학에서는 체질을 개선하고 겨울병을 여름에 치료할 수 있는 황금기라고 합니다. 전문가들은 삼복철의 실내외 온도차가 너무 커서 감기에 걸리지 않도록 에어컨 온도를 26도 이하로 낮추지 말 것을 당부했습니다. 삼복철에는 땀을 많이 흘리고 체력 소모가 크므로 용류, 달걀, 우유 등 량질의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할 것을 권장합니다. 열전 2026년 GGR 바비큐 미식축제가 개막했습니다. 이를 통해 두루미의 도시 바비큐라는 특색 소비 및 문화 관광 융합 브랜드의 전국적 영향력을 한층 높일 예정입니다. 올해 GGR 바비큐 축제는 지역의 벽을 허물었습니다. 치박, 서주, 곤명, 금주, 연변, 가슈릴, 학강 등 전국 7개 바비큐 특색 도시에서 대표 음식 업체들이 대거 참여해 자리를 꾸몄습니다. 북위 47도 황금 축산대에 자리 잡은 지치할에서는 살이 부드럽고 육질의 결이 고른 우수한 요구를 키워내 정통 바비큐의 최적의 식재료를 공급합니다. 여기에 소금과 커민을 넣는 대표적인 전통 조리법, 밀리미터 단위로 절단하는 기준과 산지 추적이 가능한 표준화 시스템이 어우러져 독자적인 두루미의 도시 바비큐 브랜드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활기 넘치는 미식축제를 계기로 전국 각지의 료식업체, 냉동물류, 조리식품업계 투자자들이 GGR로 모여들었습니다. 미식축제 기간 흥룡강성 교통투자그룹은 5일간 고속도로 통행료를 감면하는 5대 정책을 실시했습니다. 차주가 사전 예약만 하면 흥룡강성 내 고속도로를 거쳐 GGR, 보규 두 톨게이트로 들어갈 경우 통행료 전액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톨게이트 출구에는 현장에서 직접 구운 꼬치를 무료로 시식하는 구역과 관광지 할인 통합권 배부 부스도 마련됐습니다. 철도 부문에서는 D6917 열차를 이동식 바비큐 문화 전시관으로 꾸며 여객들이 이동하는 동안 미리 두루미의 도시의 맛을 체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7월 13일과 14일 이틀 연속 단일 소송 되객수가 연인원 8만 명을 돌파해 각각 8만 1,726명, 8만 2,290명에 달했고 단일 항공편 수도 각각 515편, 520편으로 늘었습니다. 이로써 2025년 여름 상속이 단일 여객 수송 연인원 7만 7천 명의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7월 이후 우리 성은 비서 관광 시즌에 접어들었습니다. 한편으로는 얼음 도시 할빈을 찾는 남부 지역 비서 관광객이 늘어나고 야부리, 경박호, 대흥알령 등 성내 인기 관광지로 향하는 단체 관광객 비중이 크게 증가했습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지역 내 및 주변 도시의 졸업 시즌 관광 수요와 가족 관광 수요가 집중돼 공항 전체 여객 이동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도가 민박의 최신 데이터에 따르면 할빈이 전국 여름철 15일 이상 연속 여행 거주 10대 인기 도시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시원하고 쾌적한 기후와 완벽한 생활 인프라로 인해 얼음의 도시 할빈은 자녀 동반 피서와 슬로우 트래블 체험의 최적지로 자리 잡았습니다. 데이터에 따르면 30세에서 45세 사이에 자녀를 둔 가정이 장기 여행의 주요 소비층으로 전체의 50% 이상을 차지했습니다. 이 밖에 18세에서 25세 사이의 젊은 관광객의 민박 예약량은 전년 동기 대비 크게 증가했으며 중앙대가, 성소피아 성당, 성화강변의 민박이 젊은이들에게 가장 큰 인기를 끈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올여름 할빈 빙설 대세계가 선보인 야간 공연 만남 할빈, 할빈 빙설쇼가 다국적 출연진과 압도적인 무대 연출로 관객들의 뜨거운 반응을 이끌어내며 흥행 돌풍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 공연은 개막 이후 쇼폼 플랫폼에서 조회수 수백만 회를 돌파했을 뿐만 아니라 할빈을 찾은 관광객들 사이에서 여름철 필수 관람 코스로 자리 잡으며 얼음 도시 여름 관광의 대표 콘텐츠로 부상했습니다. 공연은 피겨스케이팅, 유럽 전통 민속춤, 패션쇼, 공중 고개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구성됐습니다. 피겨스케이팅 단계에서는 출연진이 연속 회전, 리프트, 점프 등 고난도 동작을 성공시킬 때마다 객석에서 탄성과 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가장 열렬한 호응을 받은 것은 단연 공중 고개였습니다. 출연진이 약 수메터 상공으로 올라가 매달린 고리만 의지한 채 물구 나무서기, 몸 펼치기, 2인 리프트 등 위험천만한 동작을 선보이자 객석들은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정도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이후 출연진이 얼음판에 안전하게 착지하는 순간 전 관객이 기립해 함성과 함께 뜨거운 박수를 보냈습니다. 이 공연이 특별한 이유는 무대와 객석의 경계를 허문 적극적인 소통에 있습니다. 출연진들은 공연 중간에 객석으로 내려와 관객과 하이파이브를 나누고 꽃을 전달했으며 직접 관객 10여 명을 무대로 초청해 함께 춤을 추는 시간도 마련했습니다. 만남 할빈, 할빈 빙설쇼는 매일 저녁 6시 30분 할빈 빙설 대세계 빙설 공연장에서 정기적으로 공연되며 공연 시간은 약 70분입니다. 제3회 자유무역항 학예 세미나 및 2025-2026년도 중국 자유무역시험국 제도혁신지수 발표회가 일전 할빈에서 열렸습니다. 전국 자유무역항 연구 분야의 저명한 전문가와 지역 대표 등이 참석해 대북개방 새로운 고지 구축 등의 주제를 중심으로 심도 있는 교류를 펼쳤습니다. 회의에서는 2025-2026년도 중국 자유무역시험국 제도혁신지수가 발표됐으며 평균 점수는 78.73점으로 전년 대비 1.33점 상승했습니다. 이는 자유무역시험국 발전 전략 추진 이후 제도 혁신이 뚜렷한 성과를 거뒀음을 보여줍니다. 전국 상위 10개 구역 중 광동 전해, 상해 포동, 광동 남사가 상위 3위를 차지했습니다. 특히 흥룡강성 할빈과 수분화 두 지역이 빠른 발전을 보이며 국경 자유무역시험구의 차별화된 탐색에서 긍정적인 성과를 거뒀음을 보여줬습니다. 일전 제9회 로신문학상이 발표됐습니다. 로신문학상은 중국 최고 영예를 대표하는 국가급 문학상입니다. 흥룡강성 작가협회 부주석이자 흥룡강 문학원 전문 작가인 전용선의 작품 비밀이 가장 높은 순위로 중편소설상 수상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혁명 열사 소재 문학 작품인 비밀은 독특한 시각을 통해 조율만 열사가 생명의

마지막 순간까지 혁명신념을 지키고 당의 기밀을 보호하며 의연히 죽음을 맞이한 장렬한 과정과 인격적 매력을 생생하게 복원해냈으며 동북항일연군 정신의 불멸의 힘을 보여줬습니다. 이 작품은 중국 공산당 창당 105주년을 경축하는 뜻깊은 문화적 선물입니다. 조순석 작가 전용선이 창작한 드라마 절벽과 영화 절벽 우에서는 다수의 전국 기록을 세우며 영화 드라마 분야에서 폭넓은 영향력을 발휘한 바 있습니다. 이 시간 뉴스를 마칩니다. 편집의 김미란, 아나운서 김준옥이었습니다.

음악 극장. 안녕하세요. 현국화입니다. 우수한 중국 음악과 함께하는 음악 극장입니다. 음악과 함께하는 좋은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드라마 숨바귀꽃 기획 허복순 연출 김은희 68번째 시간입니다. 어머니 집 사랑방은 깨끗하고도 아담하게 꾸려졌다. 암벽체에 흙칠을 새로 하고 구두로엔 수수대 꼽질로 엮은 사짜리를 깔았으며

0: 창호는 새하얀 창호지를 다시 발랐다. 자그마한 초가집은 환하게 밝아졌다. 화자와 옥자는 청년 부녀대원들과 구부녀 구국회 부회장인 오건희 등 몇 명의 여자들과 같이 신방을 단장하고 있었다. 옥자는 빨간 종이로 부리를 맞대고 있는 까치 한 쌍을 깜찍하게 오려서 구두 위에 무릎을 꿇고 앉아 창문에 붙이려고 하였다. 한동안 무리를 기웃거리다가 어디다 붙일지 몰라 소리쳤다.
1: 이봐, 이 까치를 어디다 붙이면 좋겠니?
0: 처녀들은 모두 구두루에 올라와서 격금내기로 떠들어댔다. 오건이는 영채 도는 두 눈을 동그랗게 뜨고 이윽도록 바라보더니 쑥 비집고 앞으로 나와 창호지에 푸른 종이로 만들어 붙인 나뭇가지를 가리키며 덤벼쳤다.
1: 야, 여기가 좋아. 새는 나뭇가지 앉아야 보기 좋아.
0: 오건이가 거기에 붙이자 모두들 좋아라고 손뼉을 쳤다. 곱게 생긴 빨간 새 두 마리는 눈빛이 비쳐 더욱 하얗게 된 창문 종이 위에 돋보여 참으로 한 쌍의 까치가 푸른 가지에 내려앉아 쉬고 있는 것만 같았다. 화자가 웃으며 한마디 던졌다.
2: 이건 그닥 좋지 않아. 둘이 입맞추고 있네. 우리 팔로군에는 이런 것이 없어진 지 오랜데.
0: 처녀의 수진이는 눈을 핥기며 말했다.
3: 이건 둘이 다정하다는 표시야. 진짜 두 사람이 입 맞추는 거 아닌데 뭐.
4: 누가 팔로군에서는 입을 맞추지 못한데?
0: 옥자는 눈을 핥기며 말했다.
4: 난 믿을 수 없어. 만약 둘이 다 마음이 내킨다면 어쩌겠니?
3: 오늘 저녁 꼭 수연언니와 강동지를 한번 시키고 말겠어.
0: 옥자는 눈을 깜빡거리며 제법 우쭐해서 말하고는 화자를 놀려주었다.
4: 부녀회장은 아직도 범건이야. 그래, 정말 아직도 안 맞춰보았어?
0: 화자는 얼굴을 확 붉히더니 인차 그 무엇에 상처자리가 찔린 듯이 고통스레 미간을 포르르 떨며 얼굴에 검은 그림자를 띄웠다. 그러나 순박하고 열광적인 처녀들은 장난질에 정신을 팔려 누구도 그의 기색에 주의를 돌리지 못하였다.
3: 옥자는 마음 맞는 사람이 있어서 정말 한번 시험해본 것이 틀림없어. 봐! 애가 얼마나 그럴듯하게 말하는가.
0: 한 처녀가 우스개에 끼어들어 옥자를 보고 고아되었다. 모두들 깨고소한 웃음을 와그르르 터뜨렸다. 부끄러워 난 옥자는 구들에서 훌쩍 뛰어내려 신을 질질 끌며 그 처녀 뒤를 쫓았다. 그 처녀는 옥자를 당해 못 내리라는 것을 알고 몸을 돌려 문 밖으로 달아났다. 철썩 주르륵 하는 소리에 밖을 내다본 처녀들은 그만 배를 끌어안고 대굴대굴 구울렀다. 수자가 신바람이 나서 도움을 한 소랭이 들고 책상 밖으로 들어오다가 그만 그 처녀와 왈칵 부딪혔던 것이다. 그 처녀는 머리로부터 발뒤축까지 물벼락을 들썼다. 설맞이로 입은 새 옷이 흠뻑 젖어버렸다. 수자도 거의 같은 꼴이 되었다. 그들 둘은 서로 마주보며 어안이 봉봉해 있었다. 수자는 대뜸 소랭이를 내려놓고 미안해서 그의 옷을 짜주며 사과하였다.
5: 아, 수진이, 속내지 말어. 다 내 탓이야.
0: 기름병이라도 골만하게 입을 삐죽이 내밀고 눈물이 글썽해 있던 수진이는 수자가 이렇게 말하자 오히려 픽 웃어버렸다.
3: 언니 탓이 아니야.
0: 그는 다시 배를 부담고 깔깔거리는 옥자한테 화풀이를 하였다.
3: 다 옥자 언니 때문이야.
4: 웃어라 웃어.
3: 다른 집에서 저승 나도 넌 꽃가마를 타겠지? 이후에 멋된 남자에게나 시집가서 매나 실컷 얻어맞았으면 좋겠어.
0: 화자가 다가와서 그를 위안해 주었다.
2: 수진아, 됐어. 어서 집에 돌아가 옷이나 갈아입어. 올겠다.
0: 수진이가 떠나가자 그는 수자에게 물었다.
2: 수연이는 아직 안 돌아왔니?
5: 안 왔어.
0: 수자는 머리를 흔들었다.
5: 정말 옳지 않아. 새색시될 사람이 아직도 돌아오지 않다니.
0: 한 처녀애가 나무랐다.
5: 그러게 말이야.
0: 오근이는 칭찬하는지 원망하는지 알 수 없었다.
5: 사업밖에 모르는 그가 언제 잔치 생각이나 했겠어? 그는 어디서 그 큰 힘이 솟아나는지 모르겠어. 엄동설안이건 폭우가 쏟아지건 밤이건 낮이건 조금 더 힘겨운 줄 모르고 고생스럽다고도 하지 않아.
0: 오건이는 여기까지 말하고 나서 아예 손에 든 일감을 놓고 몸짓 손짓해가며 이야기해 내려갔다.
5: 한 번은 구에서 회의를 했는데 우리 모두 그가 못 올 줄 알았어. 그때 그는 구에서 10여리 떨어진 곳에 가 있었는데 하룻밤 사이에 허리를 치는 큰 눈이 내려 길이 묻혀버렸거든. 그런데 생각밖에도 그는 정말 돌아왔어. 아이 참, 너희들은 못 봤지? 그때 그의 모양은 막 무서웠어. 옷은 온통 얼음덩이로 되어버렸고 머리카락은 다치기만 해도 한 올씩 부스러지게 꽁꽁 얼었어. 정말 눈사람이었지. 얼굴은 시퍼렇게 얼어들고 손은 막 부어올랐어. 우리는 그를 보고 얼마나 가슴 아파했는지 몰라. 그런데 그는 어쩌겠니? 희쭉이 죽었으며 늦게 와서 미안하다고만 하지 않겠니?
0: 어건이는 모두가 일손을 멈추고 귀가 설깃해서 제 말을 듣는 것을 보고 인차 일감을 잡으며 웃었다.
5: 아이 참, 말이 길어졌구나. 빨리 다 그치자. 그렇지 않으면 방을 다 꾸리지 못해. 듣고 싶다면 이 다음에 또 이야기해줄게. 그에 대한 이야기는 얼마나 많다고. 그렇지, 수자야?
6: 어? 아니.
0: 수자는 그들이 언니를 칭찬하는 것을 듣고 기쁘기도 하고 점직하기도 하여 얼버무려 넘기고 그들에게 알려주었다.
4: 괜찮아. 구장이 말하는데 언니는 날이 어둡기 전에 꼭 돌아온대. 급한 일이 있으니까 돌아오라고 사람을 띄웠다던데 뭐.
0: 수연이는 사람들을 데리고 부상병들을 돌보다가 구장이 급히 구로 돌아오라고 보낸 편지를 받았다. 그는 사업을 인계하고 부랴부랴 길을 떠났다. 집문에 들어서기 전까지도 그는 오늘 저녁이 바로 자신의 정신대사를 결정하는 잔치날이라는 것을 몰랐다. 그는 다만 결혼하는 데 동의했을 따름이지 그것이 바로 오늘이라고는 생각도 못하였다. 혁명투쟁에 참가한 후 그는 몇 해째나 집에서 설을 쉬지 못하고 매번 어머니가 수사를 통해 맛있는 음식을 보내오곤 했다. 수자는 바구니를 끼고 여러 마을을 잘 돌아서야 그를 찾을 수 있었다. 그는 금년에도 집에 돌아가 설을 쉬려는 생각은 애당초 하지도 않았다. 구장이 보낸 편지를 받았을 때에도 구에 무슨 급한 일이 있는가 보다 짐작했을 뿐이었다. 그렇다고 그가 어머니를 사랑하지 않고 동생들을 생각하지 않는 것은 결코 아니었다. 이와 반대로 그는 어머니를 더 사랑하기 위하여 응당 이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어머니도 딸이 정 보고 싶을 때에는 얼마간 나무랐으나 전체로 그 누구에게 내색을 하는 일은 없었다. 때로는 수자와 덕견이가 수연이를 집에 불러서 함께 설을 세자고 떠들었으나 그때마다 어머니에게 몇 마디 꾸중을 들을 뿐이었다. 어머니는 딸이 그렇게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여겼다. 이것은 어머니의 마음이 끝없이 너그러운 때문이 아니라 어머니가 친정딸과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0: 있기 때문이었다. 수연이와 강영천의 연애는 비록 긴 시간을 거쳤으나 그것은 완전히 불타는 투쟁과 한데 엉킨 사랑으로서 그들 사이에는 실로 무슨 따뜻한 정을 나눈 접촉도 없었고 지어 서로 손 한번 잡아보지도 못하였다. 비록 같은 구에서 사업하고 있는 그들이었으나 갈라져 있는 때가 함께 있는 때보다 더 많았고 누가 전투하러 떠날 때에도 무기를 들고 전우들과 소리 없이 떠날 뿐이지 한 번도 특별히 작별을 구한 적이 없었으며 어느 누가 사업하러 가도 일반적인 동지들과 마찬가지로 인계할 것은 인계하고 인계받을 것은 인계받으며 사업상의 일을 의논하고는 떠나버렸다. 하지만 그들은 그 어느 때를 막론하고 두 사람의 힘과 지혜, 영예와 치욕, 우점과 결함이 각자의 몸에 자리 잡고 있다고 깊이 느끼고 있었다. 성매의 대범하고 정열적인 성격에서 많은 부분이 수연이에게 옮겨왔다. 물론 성격을 놓고 보면 그들들은 판판 달랐다. 수연이는 자신의 성미 그대로 가만히 그러나 강렬하게 사랑을 깡그리 마음속의 사람에게 바쳤다. 수연이가 심리 산길을 청청히 다그쳐 집에 돌아왔을 때는 벌써 등잔에 불을 켤 때가 되었다. 그가 문턱을 넘어서기 바쁘게 와 하는 소리와 함께 숱한 사람들이 그를 맞아주었다. 집안엔 금시 기쁨의 웃음소리가 터져올랐다. 삽시에 그는 모든 것을 알아차렸다. 사람이란 흔히 이러하다. 자신이 무슨 중대한 일이 생기리라는 것을 알았다고 하더라도 정작 그 일이 생기거나 특히는 돌연히 닥칠 때에는 언제나 세찬 격동에 휩싸이게 되는 것을 어찌할 수 없게 된다. 수연이는 너무나 흥분하여 어찌할 바를 몰랐다. 그는 어머니를 보자 마치 누구한테서 놀림을 받기나 한 것처럼 물었다.
1: 어머니, 이게 정말이에요?
0: 어머니는 딸의 빨간 얼굴을 바라보며 부드러운 미소를 지었다. 행리 어머니가 갓난 아기를 안고 급히 비집고 들어와서 수연의 손을 잡아끌었다.
2: 아이고, 빨리 서둘자, 새색씨. 가마 탈 때가 되었는데 화장도 아직 안 했어. 어서 가자.
0: 세 칸짜리 작은 집에는 구두리고 퐁당이고 사람들이 빼곡히 차서 뒤에 온 사람들은 뜰하게 서 있을 수밖에 없었다. 사람들 속에서는 즐거운 웃음소리가 흘러넘치고 있었다. 강영천과 수연이는 가슴에 빨간 꽃을 달고 사람들에게 끌려 긴 걸상에 나란히 앉았다. 수연이는 위에는 남색 새 저고리를 입고 아래는 빨간 매화꽃 무늬 천바지를 입었다. 그는 한사코 이 빨간 바지를 입지 않겠다고 고집하였으나 행리 어머니와 몇몇 늙은 여인들이 잔칫날에 빨간 옷을 입지 않으면 아들을 못 본다고 기어이 입으라는 통에 더 뻗대지 못하고 얼굴을 붉히며 입고 말았다. 결혼 의식이 시작되었다. 주례가 의정을 읽었다. 먼저 모태동 주석과 주독 총사령의 초상화에 경례를 드리고 그 다음 어머니에게 경례를 하였다. 수연이는 신랑 신부 맞절하라는 소리를 듣고 부끄러워 획 돌아섰다.
3: 아, 수연 언니, 왜 뒷잔동을 신랑에게 돌려? 머리를 돌려야지. 이봐, 우리가 좀 가르쳐주자.
0: 옥자가 소리쳤다. 청년 부녀대에서 한 물이 욱 쓸어나와 수연이를 부여잡고 모리를 눌렀다. 강영천은 매우 점잖게 허리를 굽힌 후 일어서다가 그들에게 눌리어 고개를 숙이는 수연의 머리를 탁 올리받아서 와 하고 사람들의 폭소를 자아내었다. 중매사의 차례가 되자 류구장은 우정 마른 기침을 한 모금 깃고 나서 웃으며 호두를 떼었다.
4: 난 도중에 끼어든 소개인이오다. 기실은 성매동지가 이들을 소개해서...
0: 이 말을 들은 어머니의 가슴은 마치 뻘겋게 달아오른 가마에 찬물을 한 바가지 끼얹은 듯이 자그르르 끓었다. 그는 귀안이 윙윙거려 류구장이 무슨 말을 하는지 도무지 알아듣지 못하였다. 성매의 모습이 다시 그의 눈앞에 뚜렷이 나타났다. 훌륭한 처녀, 그소운 처녀. 그는 그렇게도 뜨겁게 약혼한 남자를 사랑했다. 기철공의 죽음은 성매의 가슴을 마구 부셔놓았다. 어머니는 수연이와 같이 잔치하겠다고 하던 그의 말이 아직도 기억에 생생하였다. 그러나 지금 그 한 쌍의 미혼 부부는 모두 땅속에 고이 잠들어 오늘의 이 전경을 보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행디, 착한 그 애가 불쌍도 하지. 어머니는 행디 생각이 나서 어만결에 곁에 앉은 행디 어머니에게 눈길이 떨어졌다. 행디 어머니는 이젠 판판 딴 사람으로 변하였다. 가늘게 뜨고 있는 예쁜 두 눈에는 다시금 부드러운 빛이 반짝이었다. 품에는 한창 엄마젖을 먹고 있는 포동포동한 아들이 안겨있었다. 그는 어머니가 자기를 바라보는 것을 보자 감격과 행복의 미소를 보내었다. 어머니는 그 미소를 보고 몸을 흠칫하였다. 그랬다. 행디도 언제나 저렇게 웃었다. 아름다운 그 처녀는 자기의 며느리로 되기 전에 눈을 감아버리고 자기 어머니에게 행복을 찾아주었다. 드라마 숨바귀꽃 68번째 시간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출연해 연변조선어 라디오 영화 텔레비전 프로그램 역제중심 성우들 해설 김란, 음향효과 허문호, 녹음 제작의 정설매 리국, 감독 정홍매, 총감독의 리영민이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7월의 숲이 파란 잎사귀들로 하늘을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7월은 푸르름의 절정이고 여름의 절정인데요. 녹음 방초 우거진 숲은 생명의 소리들로 여름의 소리들로 가득합니다. 요즘엔 서걱서걱 여름 소리에 귀도 밝아진가 하면 마음도 시원하게 열리고 있습니다. 하요들의 요청화 마당에서는 새소리, 비소리, 바람소리를 들으면서 여름의 소리를 마음에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먼저 한련아 가수의 바다로 가자를 감상하면서 여름 향기를 느껴봅시다.

고향이 용정시인데 이젠 군춘시에서 생활한 지 몇십 년이 된다고 했습니다. 세월이 흘러도 함께 동고동락했던 용정시 시리나의 소학교, 중학교 동창들이 그립고 가까이 지내면서 함께 친분을 쌓았던 전보산의 지인들도 그립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언젠가 고향을 찾아 그리운 이들을 만나보린다면서 노래 시골의 밤을 요청해왔습니다. 네, 요청한 노래를 함께 감상하시기 바랍니다.

0: 자동차 경적 소리, 사이렌 소리, 사람들의 목소리, 전화벨 소리, 웃음 소리, 박수 소리. 이럴 때 많은 소리들은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생명을 불어넣어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소리들은 우리들에게 새로운 이야기를 들려주기도 합니다. 연기시 북산가에 거주하고 있는 라순자 어머님이 보내온 요청 사연인데요. 라순자 어머님은 자식들이 모두 외국에서 생활하다 보니 간혹 혈육들이 그립고 외로움을 느낀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노년에 들어서서 몸도 고달프고 기력도 많이 떨어져서 모처럼 마음을 달래버린다면서 소품 국제전화를 요청해왔습니다. 네, 요청한 소품을 함께 감상하시기 바랍니다.
1: 미워라! 미워라! 어, 춥다야! 아, 미워라! 아, 미워라! 미워라! 야, 이게 아직도 학교 사회였는가? 야, 지금 아들 공부라는 이 동산방학에서 놀지도 못하고 정말 고생입니다. 아, 지금 무슨 뭐 오전에는 무슨 어문석 그려, 수학석 그려, 오후에는 또 무슨 영어에 떼노석 그려. 야, 알고 없어 이게. 어떤 저녁 때 다 된 데도 아직도 아이 오는 거. 어떤 데 내 아 불쌍해서 아이 보낼까 하다도 아 다른 집에서라는 게 다 보내지. 아 재미라는 게 나아지지. 내 방법이 없이 보내는 게 있구만. 야, 정말 불쌍하지 아들도. 아유, 야. 그나저나 이게 오늘처럼 이건 또 야, 이게 무슨 거 해먹인다. 그렇지. 그 김치를 들여다가 기름에다 달달 볶아 먹인다. 아이, 그 좋은 김치를 거서 먹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다. 아, 그런데 저는 맵나는 저게 재미를 닮아서 거서 입이 어찌나 본지 무슨 게나 다 기름에다 달달 볶아야 딱 먹었구만. 내가 어떤 때 배를 보내서 야, 임마! 니 먹겠어 먹고 말겠어 말고 그래서 실업장물을 탁 해서 그래서 벌써 죽기만다. 이래다도 재미 외국에 나간 지 한 3년이 되는 게 불쌍해서 그래질 못하고서 높이 모셔서 야 잡숨소 잡숨소 잡숨소 이게 내 와는 알 고드는 게 아니라 와는 노크네만 모시는 게 있구만. 노크네만 모시는 게 아따 이게 아스라도 이거 아무래도 나가서 짐치라도 들여와야 되지.

됐다. 에그 내 애들 바쁘다는데 또 무슨 전화를 무슨 일이 있어? 어이 누구야? 어이 아이 전화 걸어서 말하라. 어? 어이 어 저기 놀리지?

0: 야, 우린 다 무서워.
1: 미월이는?
0: 야, 아, 미월이 아직 학교에서 아이 와서 있으면 올게요.
1: 여보시오, 당신 오늘 아침에 무슨 거 해 잡수셨습니까?
0: 무슨 거 해 먹기는? 그래서 장물에다 밥 먹었지 뭐.
1: 아, 여보시오, 오늘 당신 생일날입니다.
0: 무슨 일이라?
1: 오늘 당신 생일날이라고?
0: 여보, 내 생일이 작년에 있고 내년에 있어야 된다. 여보, 외국에서 고생 많지 마지.
1: 당신도 집에서 얼마나 고생 많습니까?
0: 내사 집에 있는 게 무슨 고생했어? 집 떠난 당신이 고생이지.
1: 그래도 당신 아를 데리고 집에서 고생이지.
0: 여보, 그냥 몸은 어떻소?
1: 예, 나는 건강한다. 여보.
0: 여보. 보기 싶소?
1: 여보시오, 나도 미월이가 당신

0: 여보. 당신 3년 여간이 없이 죽겠구만.
1: 죽겠구만. 난 몸이 영 좋아졌어. 여보시오.
0: 나?
1: 야, 당신도 3년 동안에 영 죽겠었다.
0: 내 삶에서. 여보.
1: 예.
0: 당신 그 관절이 심한 게 어떻게 식당 일에 미쳤어?
1: 아, 집에서 보낸 약 먹고 우선 다 나섰습니다. 내 막 따라다닌다.
0: 그래서?
1: 예.
0: 여보.
1: 예.
0: 정말 미안하. 아. 내 남편 구실이 재단했으면 당신이 외국에 보내놓고 그곳에 시키겠어.
1: 야, 이로 없습니다. 우리 미월이를 위하고 당신을 위하고 우리 가정 위해서라면 내 이만한 고생도 못하겠습니까? 이 보셔, 내 우선 하나도 아픈 데 없습니다.

0: 차라리 내나가고 당신 집에서 미월이를 돌봤으면 좋겠어.
1: 야, 무슨 말씀합니까? 당신처럼 신념이 심한 사람 외국에 나와서 뭐 비친다.
0: 아유, 예비 암만 잘해서도 밤이면 애미 사진을 옆에 놓고 어머니 빠이빠이 하며 자는 거 보게 되면 미월이 가슴속에 애미 비구석을 채워줄 수 없단 말이오.
1: 야, 무슨 말씀 이렇게 합니까? 아, 우리 미월이는 아 때부터 내보다 당신은 더 좋아했답니까?
0: 하기사 그랬지 뭐.
1: 예.
0: 여보.
1: 예.
0: 우리 미월이 이제 처녀 다 됐다.
1: 예? 이 10살짜리 아를 놓고 처녀라. 당시 어제 사위비라 잼까?
0: 여보, 그런 게 얘기 아니라. 예? 우리 미월이 이제 여사구실 한단 말이오.
1: 예? 아이, 벌써?
0: 전번 날에는 자다가 부실로 놀라서.
1: 예.
0: 아, 부실로 자다. 자기 피나 죽는다면서 아 침대보로 채워들고서 애미를 찾으면 병원에 가자고 야단쳐서야 아 우리 희극 놀았다.
1: 그래서 어째습니까?
0: 그래서 어째서? 임마, 살아야 될 땐 누구나 다 그렇다. 그래서 그랬지 뭐. 그때라도 애미 옆에 있었으면 씻어도 주고
1: 여보시오, 우리 참기시오. 예?
0: 야, 우리 참기오. 여보, 아 여보, 당신 울지? 울지 말라. 울면 몸이 상하고 몸이 상해. 아하, 울지 말란데. 아 여보, 우리 미월이야 내년에 중학교를 가게 돼서.
1: 예.
0: 지금야 공부를 잘하. 이번 기말 시험도 몽땅 우수로 맞았다.
1: 그랬습니까?
0: 야.
1: 우리 미월이 당신 닮아서 공부를 형 잘할 겜다.
0: 걔도 당신 닮아서 온천하지 무슨.
1: 아이, 그래도 당신 닮아 공부 잘하지.
0: 아이요.
1: 예?
0: 당신 닮아서 온천하지.
1: 아니라니.
0: 여보.
1: 예?
0: 미월이 왔어.
1: 예? 미월이?
0: 야. 미월이 왔다.
1: 미월아.
0: 야.
2: 아버지 학교 갔다 왔습니다.
0: 미월이 왔냐? 아하하. 야, 어머니 왔다.
2: 예? 어머니, 오늘이가 아버지 어머니 어디 있을까?
0: 아, 어머니 옹경계야, 어머니한테서 전화 왔다 말다. 자, 빨리 가 전화 받아.
2: 어머니, 미월아, 어머니, 그래 어머니다. 어머니 보고 싶습니다.
1: 예. 어머니도 미월이 보고 싶습니다.
0: 어머니 보기 싶단 말 하지 말라. 그럼 어머니 가슴 아파한다.
2: 아, 엄마. 어머니, 난 어머니 하나도 보기 싶지 않다.
1: 미월아.
2: 어머니, 내 어젯밤에 어머니를 찾아갔습니다.
1: 야, 니 무슨 소리라니?
0: 야, 지금 무슨 소리야?
2: 내 어젯밤에 어머니를 찾아가니까 유색이 아파하며 누워있을까? 내 그래 어머니를 부르면 수건을 적셔 이마에다 덮었으니까 어머니 나를 쾅 들며 깔았을까? 내 그래 어머니를 부르면 유색이 울었습니다 어머니.
1: 미안하다.
0: 야, 니 어째 엄마를 보고 싶단 말이야? 하지 말라는데 자꾸만 그래. 그러니까 엄마 더 가슴 아파하지? 절대 하지 말라.
2: 아, 저 어머니, 난 아버지 영 오빠기도 하고 시끄러워 죽겠습니다.
0: 설마 저게 무슨 소리야?
1: 어제 니게 잘 아이했으니?
2: 아닙니다. 아버지, 어머니 없으니까 나를 더 잘했습니다는 게 요거먹게 저거먹게 무스거먹게 요래매 요스릴게 저스릴게 이래매 영 시끄러워 죽겠습니다.
1: 그래니?
0: 그놈아 저게 그게 또 못한 소리 없어.
2: 그래, 아버지 밤이 뭐 영 웃깁니다.
1: 응? 어떻게?
0: 네 언제 웃기니?
2: 아버지 밤이 뭐 어머니 보고 싶을라 하고 나를 보고 미워라, 너는 어머니 아이 보고 싶니? 나는 어머니 하나도 아이 보고 싶다. 잘 소리도 아이 하고 내 맘대로 하는 게 영 좋다.

0: 마시 기기기. 네 어머니 사진 보면 울었지. 왜 언제 울었니 기 마시 기기.
1: 어머니, 어머니는 언제 온가?
2: 우리 미월이 대학 갈 때 돈까지 많이 벌어 가지고 간다 얘.
1: 어머니, 나를 대학에 안 가도 어머니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보고 싶습니다, 어머니.
3: 야, 요즘 어머니 보고 싶단 말 하지 말라는데 딱 그만 수박하니. 응? 내가 엄마 가서 아빠한테 이 전화 가서 어서 그만해.
1: 네, 알겠습니다. 보고 싶단 말도 해야겠습니다. 아버지, 저기로 가시오. 내 어머니하고 비밀 말하겠습니다.
3: 야, 그래 엄마 보고 싶단 말 절대 하지 말라. 그럼 아이 된다.
1: 저 가쇼.
3: 됐냐?
1: 저 가쇼.
3: 됐냐?
4: 어머니, 응. 오늘이 아버지 생일입니다. 응. 그런데 아버지는 내 생일 전에 너무 잘 쳐주면서도 새돌 같이 오늘 아버지 생일인 거 모르셀까?
2: 그래도
4: 그래 어찌겠습니까? 어머니 없는데 이 딸이 축하해야 되셀까? 그래 내 어제 오면서 꽃을 사왔습니다.
2: 야, 우리 미월이 어제는 오래 다 됐구나.
3: 미월아.
1: 아버지 생일 축하합니다.
3: 미월아. 여보.
2: 예.
3: 우리 미월이 내 생일을 축하해서 꽃을 사왔다.
2: 예. 여보시오.
3: 야.
2: 지금 몇 시나 됐습니까?
3: 야.
1: 6시입니다.
3: 예.
5: 저기 시댁이 맞습니까?
3: 아, 예.
5: 예. 해외에 있는 최혜인 여사께서 며칠 전 우리 북한가자 공장에 오늘 10시에 1단 설계를 전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지금 전하는 바입니다.
3: 예.
5: 예. 생일 축하합니다.
3: 예. 고맙습니다.
2: 여보시오. 생일을 축하합니다.
3: 여보. 감사.
1: 아버지 여기서고 어머니 여기서고 나는 어머니 곁에 여기서 갔습니다. 생일 축하 시작. 생일

0: 여보. 여기, 미호라. 우리 세 식구 함께 불자. 자.
1: 미호나, 아버지 말 잘 듣고 공부를 잘해야 된다. 예.

남동성에 살고 있는 한천아 씨가 보내온 요청 사연입니다. 내리면 흥룡강성 호림현 양강진에 계시는 한천아 씨 어머니 황여금 씨의 62세 생일이랍니다. 어머니는 일찍 남편을 보내고 홀로 두 남매를 잘 키워보려고 가진 고생을 겪으면서 청춘을 바치셨답니다. 한천아 씨는 어릴 적부터 어머니의 강인함과 구생의지를 보아오면서 어머니에 대한 존경심을 느낀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부터라도 자식들과 성군들의 효도를 받으면서 만년을 편안하게 보내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노래 하고 싶은 말을 요청해봤습니다. 이 밖에 연길시 하남가도의 김명권 씨도 형님 강광철 씨와 동생 김명성 씨의 생일을 축하하면서 이 노래를 요청해 왔는데요. 함께 감상하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완벽한 시작을 기다리지 말고 부족하지만 작은 시작으로 나아갈 수 있는 시간을 가져본다면 그걸로 충분하지 않을까요? 안도현 명월진의 박영자 어머니란 손녀 리그마가 아버지도 없고 장애인 어머니 슬라이스 자라면서 어려움이 많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여기저기 마음 따뜻한 분들이 사랑의 손길을 내밀어주어 현재 잘 자라주고 있어서 고마운 이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고 싶다면서 노래 내 고향 강천마을을 요청해왔습니다. 네, 그럼 리그마가 앞으로 더 줄기차게 달리고 고마운 이들도 하는 일이 잘 되기를 바라면서 요청한 노래를 보내드립니다.

우리는 온갖 소리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데요. 새소리, 비소리, 바람소리가 생명의 음악이 되듯 모든 소리는 음악이 되고 모든 움직임이 숨이 될 수 있습니다. 귀로만 듣지 말고 마음으로 소리를 듣는다면 내면이 평화롭고 자유로워질 것입니다. 네, 그럼 모든 분들이 여름의 시원한 소리를 한껏 느끼고 시원한 여름을 보내시길 바라면서 오늘의 요청하마당 프로그램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0: 您现在收听的是中波873千赫，调频103.5兆赫，黑龙江朝鲜语广播，
1: 中波873kHz， 초단파103.5MHz， 흥룡강조선호방송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흑룡강 조선말 방송 건강과 생활 프로 생방송입니다. 진행을 맡고 있는 아나운서 김인성 인사 올립니다. 各位 听众朋友们， 这里是正在为您直播的 黑龙江朝鲜语广播健康与生活节目， 我是主持人金仁成， 欢迎各位收听。 본 방송은 위챗으로도 청취 가능한데요. 위챗 애플리 즉 웨이신 쇼청취에 롱광댄타이를 검색한 후 조선어 방송을 클릭하면 휴대폰으로도 실시간 청취 가능합니다. 本节目呢在微信小程序当中哈可以同步收听，大家可以搜索微信的小程序龙广电台，点击朝鲜语广播进行收听。

매일 오후 2시부터 3시까지 생방송으로 진행되고 있는 건강과 생활 프로입니다. 这里是每天下午2点到3点为您直播的健康与生活节目。 노래와 함께 오늘 프로 시작하겠습니다. 来首音乐开始今天的节目。

인터넷에서 얻은 정보 그만큼 중요합니다. 하지만 모든 정보가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 잘못된 정보는 오히려 큰 피해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정보를 찾을 때는 출처를 확인하고 다양한 의견을 참고해 정확한 사실을 파악하세요. 사실에 기반한 정보가 정확한 결정으로 이어집니다.

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속담은 오랜 시간 동안 구수를 통해 전해 내려온 짧고 간결한 말로 인간의 경험과 지혜를 집약적으로 담고 있는 민속적 언어의 형태입니다. 일상생활에서의 교훈, 도덕적 교훈, 사회적 관념 등을 전달하며 사람들의 사고방식과 삶의 지혜를 엿볼 수 있는 중요한 문화유산입니다.
1: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는 속담은 우리의 일상생활과 사회적 상호작용에 깊은 통찰력을 제공합니다. 이 속담은 명확한 목적을 가진 단일 지시자 또는 리더가 없는 상황에서 너무 많은 사람들이 개입하거나 다양한 의견이 충돌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가리킵니다. 배를 안정적으로 운항하는 데는 한 명의 사공이 필요하듯이 많은 프로젝트, 결정과정 또는 조직에서는 통일된 지시와 단결된 노력이 필요합니다. 만약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의견을 주거나 권한을 행사하면 목적이 흐려지고 효율성이 떨어질 수 있으며 때로는 결함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오랜 옛날

들은 항구에 더 큰 배를 만들어 물건 수송 효율을 높이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 프로젝트를 맡은 것은 5인의 목수들로 구성된 팀입니다. 각각의 목수는 자신만의 독특한 기술과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목수는 나무를 선택하는 데 매우 뛰어나 가장 튼튼하고 질 좋은 나무를 찾아내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 목수는 설계에 뛰어난 재능을 보였으며 배의 구조를 최적화하는 데 자신만의 방법이 있었습니다. 세 번째 목수는 정교한 조립 기술을 가지고 있었고 배를 견고하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있었습니다. 네 번째 목수는 장식에 재능이 있었으며 배를 예쁘게 꾸미는 데 자신만의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섯 번째 목수는 일을 조율하는 데 능숙했으며 일정과 업무 분담을 잘 관리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프로젝트가 시작되자 모든 목수들은 자신의 전문 분야에만 집중했습니다. 첫 번째 목수는 어디에도 없는 훌륭한 나무를 찾아 헤매며 너무 많은 시간을 소비했습니다. 두 번째 목수는 배의 디자인에 대해 다양한 아이디어를 떠올리며 결국 어떤 설계를 선택해야 할지 확신하지 못했습니다. 세 번째 목수는 조립 방법에 대해 자신만의 의견을 강하게 주장하며 다른 목수와 의견이 충돌했습니다. 네 번째 목수는 장식에 너무 집중해 배의 구조적인 안정성보다는 예쁜 모양에만 신경 썼습니다. 다섯 번째 목수는 다른 목수들의 갈등과 혼란을 제어하지 못하고 일정이 뒤처져 가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결국 이 프로젝트는 실패로 끝났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자금이 고갈되자 만들어진 바에는 산으로 가는 길에 가깝게 보였다. 배는 불안정하고 결함이 많았으며 물에 띄우려고 해도 곧바로 가라앉을 것 같았다. 이 사건으로 마을 사람들은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너무 많은 전문가들이 개입하거나 다양한 의견이 충돌하면 일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통해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는 속담이 탄생했다. 이 속담은 그 후 세대를 거쳐 전해져 사람들이 일을 할 때 필요한 교훈과 지혜를 전달해왔다. 이 속담으로부터 우리는 몇 가지 중요한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첫째, 리더십의 중요성입니다. 어떤 프로젝트나 조직에서도 명확한 리더십이 필요합니다. 리더는 목적을 명확히 설정하고 구성원들의 역할과 책임을 분담하며 의견 충돌을 조정하고 일정과 예산을 관리해야 합니다. 리더가 없거나 리더십이 약하면 일이 혼란스럽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둘째, 의견 수렴의 중요성입니다. 너무 많은 의견이 있을 때는 그 의견들을 효과적으로 수렴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의견을 나누는 시간과 공간을 마련하고 합리적인 논의를 통해 가장 좋은 해결책을 찾아야 합니다. 또한 모든 의견을 수용하지 않고 목적과 효율성을 고려하여 적절한 의견을 선택해야 합니다. 셋째, 역할과 책임 분담의 중요성입니다. 각 구성원은 자신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알고 그 역할에 충실해야 합니다. 자신의 역할을 넘어가 다른 사람의 일에 개입하지 않도록 해야 하며 자신의 일을 제대로 수행하여 전체 프로젝트에 기여해야 합니다. 넷째, 협력과 단결의 중요성입니다.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구성원들 간의 협력과 단결이 필요합니다. 서로의 장점을 인정하고 약점을 보완하며 함께 노력하여 목적을 달성해야 합니다. 갈등이 발생하면 대화와 협상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이 속담은 우리의 인생 전반에 걸쳐 적용 가능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선 학업 생활에서 이 속담의 의미를 찾을 수 있습니다. 학생들이 프로젝트나 과제를 수행할 때 너무 많은 아이디어가 충돌하면 목적이 흐려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학생들이 그룹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 각자 다른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으며 의견을 합치지 못하면 프로젝트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한 명이 리더가 되어 목적을 명확히 설정하고 구성원들의 역할을 분담하며 의견을 수렴해야 합니다. 둘째, 직업 생활에서도 이 속담은 매우 중요한 지침이 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 다양한 부서나 직원들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리더는 명확한 지시를 내리고 각자의 역할과 책임을 분담하며 의견 충돌을 조정해야 합니다. 만약 리더가 없거나 리더십이 약하면 프로젝트가 지연되거나 실패할 수 있습니다. 셋째, 가정생활에서도 이 속담의 의미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가족 구성원들이 함께 어떤 결정을 내릴 때 너무 많은 의견이 충돌하면 가족 내 갈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가족 구성원들이 대화를 통해 의견을 나누고

합리적인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또한 가족 구성원들은 각자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알고 서로를 돕고 지지해야 합니다. 넷째, 사회생활에서도 이 속담은 유용한 지식이 될 수 있습니다. 지역사회에서 어떤 이벤트를 기획하거나 문제를 해결할 때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고 다양한 의견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한 명이 리더가 되어 목적을 명확히 설정하고 참여자들의 역할을 분담하며 의견을 수렴해야 합니다. 만약 리더가 없거나 리더십이 약하면 이벤트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거나 문제가

0: 배가 산으로 간다는 속담은 더욱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기업에서는 다양한 전문가들이 모여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 명확한 리더십과 역할 분담이 필요합니다. 리더는 각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고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최적의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만약 전문가들이 자신만의 의견을 강하게 주장하고 리더십이 약하면 프로젝트가 실패할 수 있습니다. 정치 분야에서는 다양한 정책안이 제기되고 각 정당과 이념이 충돌할 때 국민의 이익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정책을 수립해야 합니다. 정치인들은 대화와 협상을 통해 의견을 합치고 국가의 발전을 위해 단결해야 합니다. 만약 정치인들이 자신만의 이념을 강하게 주장하고 국민의 이익을 고려하지 않으면 국가는 발전하지 못하고 갈등이 더욱 심화될 수 있습니다. 사회운동에서는 다양한 단체와 개인들이 참여하고 목적이 다를 때 한 가지 목적을 공유하고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협력해야 합니다. 사회운동을 주도하는 리더는 참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합리적인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만약 참여자들이 자신만의 목적을 추구하고 리더십이 약하면 사회운동이 실패할 수 있습니다.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는 속담은 우리의 일상생활, 학업, 직업, 가정, 사회 등 모든 영역에 적용 가능한 중요한 교훈과 지혜를 담고 있습니다. 이 속담을 통해 우리는 리더십의 중요성, 의견 수렴의 중요성, 역할과 책임 분담의 중요성, 협력과 단결의 중요성을 배울 수 있습니다. 현대사회에서 이 속담을 적극적으로 적용하여 효율적인 프로젝트 진행, 합리적인 정책 수립, 평화로운 사회 구성을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이 속담이 우리의 삶에 가져다주는 가치를 제대로 이해하고 활용하면 우리의 삶은 더욱 성공적이고 행복해질 것입니다.
1: 오늘 알아본 속담이 여러분들께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래된 메일 내용을 지우고 있는 당신, 휴대폰을 끄고 영화를 즐기는 당신, 눈 건강을 위해 스크린 밝기를 낮추는 당신, 버스에서 휴대폰 대신 창밖을 바라보는 당신. 모르셨죠? 여러분은 이미 탄소 중립을 실천하고 있었다는 것을. 불필요한 메일을 지웠을 뿐인데, 영화관 질서를 지켰을 뿐인데, 눈 건강을 생각했을 뿐인데, 창밖을 바라봤을 뿐인데, 일부러 마음먹고 행동하지 않아도 당신은 이미 탄소 중립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탄소 중립을 실천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 바로 당신의 좋은 생활 습관에서 비롯됩니다.

스마트폰은 현대사회에서 필수적인 도구로 자리 잡았고 우리 생활에서 점점 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하루의 대부분을 스마트폰을 통해 보내는 사람들이 많아졌고 그 사용시간은 날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스마트폰의 발전은 우리의 삶을 편리하게 만들어주었지만 그 이면에는 심각한 건강 문제가 잠재해 있습니다. 스마트폰 사용이 우리의 신체와 정신 건강에 미치는 영향은 예상보다 더 깊고 넓은 범위에 걸쳐 있으며 이로 인한 문제들이 점점 더 큰 사회적 문제로

볼 수 없는 존재가 되면서 이에 따른 건강 문제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스마트폰을 장시간 사용하는 것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결과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으며 이는 스마트폰 사용 습관을 다시 돌아보게 만듭니다. 오늘 프로에서는 과연 스마트폰 사용이 어떤 방식으로 우리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지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지에 대해 면밀히 살펴보겠습니다. 스마트폰의 사용이 건강에 미치는 가장 중요한 영향 중 하나는 신체적인 문제입니다. 스마트폰을 장시간 사용할 때 발생하는 신체적인 문제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문제는 목과 어깨의 통증입니다. 우리는 스마트폰을 사용할 때 자연스럽게 고개를 숙이거나 어깨를 움츠리게 됩니다. 이런 자세는 목, 어깨, 척추에 과도한 부담을 주어 목 디스크나 허리 디스크와 같은 근골격계 질환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특히 스마트폰을 고개를 숙이고 장시간 사용하는 스마트폰 목근 점차적으로 만성화될 수 있어 불편한 증상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동안 우리는 손목이나 손가락에 지속적인 부담을 주게 됩니다. 스마트폰 화면을 터치하거나 스크롤을 하다 보면 손목과 손가락의 관절에 과도한 부하가 걸리게 됩니다. 이로 인해 손목 터널 증후군이나 손목 염증, 손가락의 통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젊은 세대는 스마트폰을 하루 종일 사용하면서 이러한 증상에 시달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스마트폰을 오랜 시간 동안 사용하면서 나타나는 또 다른 중요한 문제는 눈 건강에 관한 것입니다. 스마트폰을 가까운 거리에서 장시간 사용하게 되면 눈에 가해지는 부담이 커집니다. 이로 인해 디지털 눈의 피로를 느끼거나 눈 건조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블루라이트라는 파장이 눈에 미치는 영향은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블루라이트는 스마트폰뿐만 아니라 모든 디지털 기기에서 방출되며 장시간 노출되면 수면장애, 눈의 피로, 시력 저하 등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 사용으로 인한 눈의 피로는 여러 연구에서 그 위험성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눈을 자주 깜빡이지 않거나 불편한 자세로 오랜 시간 화면을 쳐다보게 되면 눈에 과도한 부담을 주게 됩니다. 이러한 증상은 디지털 눈 스트레스로 이어지며 나아가 시력 저하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또한 스마트폰 사용이 밤늦게까지 이어지면 블루라이트의 영향으로 멜라토닌 분비가 억제되어 수면 패턴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 사용의 증가와 함께 정신건강 문제도 급격히 대두되고 있습니다. 스마트폰은 정보의 홍수 속에서 인간의 심리적, 정서적 반응을 유발하는 매개체의 역할을 합니다. 과도한 스마트폰 사용은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초래할 수 있으며 특히 소셜미디어의 사용은 사람들 사이의 비교를 유발하고 이를 통해 불안감이나 우울증 등의 정신적 질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스마트폰에서 끊임없이 흘러나오는 정보나 알림은 주의 집중력 저하를 유발하고 이로 인해 정서적 불안정성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을 너무 자주, 너무 오래 사용하면 중독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 중독은 심리적 의존으로 발전하여 사용자가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않으면 불안감이나 초조함을 느끼게 됩니다. 이러한 의존은 소셜미디어, 게임, 온라인 쇼핑 등의 다양한 디지털 콘텐츠에 의해 촉진될 수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스마트폰에 과도하게 의존하게 되면 불안, 우울증, 스트레스와 같은 정신적 문제를 겪을 확률이 높아지며 이는 나아가 인간관계의 단절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네, 노래 이어집니다.

매년 800만 톤의 쓰레기가 버려지고 바다에 쌓여가고 있습니다. 83억 톤의 플라스틱 생산량 중 9%만이 재활용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주 쓰는 비닐봉지는 20년이 흘러야 자연 분해되고

플라스틱 빨대를 분해하는 데는 200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일회용 컵 대신 나만의 컵만 사용해도 플라스틱 오염을 줄일 수 있습니다. 환경보호는 작은 실천에서 시작됩니다.

스마트폰 사용으로 인한 건강 문제를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한 방법은 적극적인 의식 변화와 올바른 생활 습관을 통해 가능합니다. 스마트폰을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사용 시간을 어떻게 관리하고 사용 중 나타날 수 있는 신체적, 정신적 문제를 최소화할 수 있을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서는 스마트폰 사용에 따른 건강 문제를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들을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간단하고 중요한 방법 중 하나는 스마트폰 사용 시간을 관리하는 것입니다. 스마트폰을 과도하게 사용하게 되면 신체적, 정신적 건강 문제에 노출되기 쉽기 때문에 사용 시간을 일정하게 제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스마트폰의 사용 시간을 스스로 시간표화하거나 다양한 앱을 이용하여 시간 제한을 설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스마트폰 자체에 내장된 시간 관리 기능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iOS의 경우 스크린 타임 기능을, 안드로이드의 경우 디지털 웰빙 기능을 사용하면 하루에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시간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능을 설정해 두면 하루 사용 시간이 초과되었을 때 알림을 받을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무의식적인 스마트폰 사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을 잠시 내려놓고 자연을 즐기거나 독서를 하는 등 다른 활동을 통해 정신적 여유를 가질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을 장시간 사용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지속적으로 취하면 근골격계 질환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올바른 자세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스마트폰을 사용할 때 고개를 숙이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스마트폰을 눈높이에 맞추어 어깨를 이완하고 등을 곧게 펴는 자세를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팔꿈치를 굽히고 손목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하는 것도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러한 자세를 의식적으로 지키면 목과 어깨의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을 사용할 때 손목에 과도한 부하가 걸리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손목을 지나치게 꺾거나 손가락을 과도하게 사용하는 동작을 반복하면 손목 터널 증후군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스마트폰을 사용할 때 손목을 수평으로 유지하고 손가락을 자주 쉬게 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스마트폰을 오래 사용할 때 블루라이트의 영향이 크기 때문에 화면 밝기를 적당하게 조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스마트폰 화면에 내장된 블루라이트 차단 기능을 활성화하거나 야간 모드를 켜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설정을 통해 눈의 피로를 줄일 수 있습니다. 더불어 화면을 50cm 이상 거리에서 보는 것이 좋으며 이 30분마다 20초간 먼 곳을 바라보는 3-20 규칙을 실천하면 눈의 피로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을 장시간 사용하다 보면 근육의 긴장과 피로가 쌓이기 쉽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주기적으로 스트레칭과 휴식을 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스마트폰을 사용할 때 1시간 정도 사용한 후에는 짧은 휴식

휴식을 갖는 것이 좋습니다. 5분에서 10분간 휴식을 취하고 가벼운 스트레칭을 하면 근육 긴장 완화에 도움이 됩니다. 스마트폰 사용 중 목과 어깨가 뻣뻣해지기 쉬운데 이를 풀기 위한 스트레칭은 매우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목을 좌우로 천천히 돌리거나 어깨를 크게 돌려주며 긴장을 풀 수 있습니다. 또한 상체를 좌우로 비틀거나 팔꿈치를 양옆으로 벌려서 어깨 근육을 풀어주는 스트레칭도 유용합니다. 스마트폰을 자주 사용하는 사람들은 손목에 부담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손목 스트레칭을 통해 손목 관절의 유연성을 증가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손목을 시계 방향, 반시계 방향으로 돌리거나 손끝을 천천히 구부리면서 스트레칭을 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의 사용은 정신적 스트레스와 불안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소셜미디어에서의 지나친 비교나 과도한 정보 소비는 불안과 스트레스를 유발하기 때문에 이를 예방하거나 완화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합니다. 소셜미디어에 소요되는 시간을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하루에 30분에서 1시간 정도만 소셜미디어를 사용하는 시간을 정해두고 이를 초과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 불필요한 비교와 자극적인 정보로부터 벗어날 수 있습니다. 주기적인 디지털 디톡스를 실천하는 것도 중요한 방법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 또는 하루 동안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않고 자연과의 교감이나 독서, 취미 활동을 통해 정신적 안정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때는 실제 세계와의 연결을 강화하고 스마트폰에서 벗어나 사람들과의 대면 소통을 늘리는 것이 좋습니다. 스마트폰 사용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완화하기 위해 명상이나 심호흡을 통해 마음을 진정시키는 방법도 유효합니다. 짧은 시간 동안이라도 호흡을 깊게 하거나 조용한 곳에서 명상을 하면 정신적인 여유를 찾는 데 도움이 됩니다. 스마트폰 사용 시간을 줄이고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스마트폰 대신 다른 활동에 참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독서, 운동, 취미 활동 등은 스마트폰을 과도하게 사용하는 시간을 대체할 수 있는 좋은 방법들입니다.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책을 읽는 것은 정신적 여유와 집중력 향상에 매우 유익합니다. 걷기 운동이나 간단한 스트레칭, 요가 등은 스마트폰 대신 할 수 있는 좋은 활동입니다. 운동은 신체 건강뿐만 아니라 정신적 안정에도 효과적입니다. 네, 노래 이어집니다.

일주일에 며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만으로도 탄소 배출을 줄이고 환경 오염을 줄일 수 있습니다. 불필요한 운전을 줄이면 교통 혼잡도 줄어들고 대기 오염도 줄어듭니다. 오늘 대중교통을 이용해 보세요. 작은 변화가 환경을 지킵니다.

스마트폰 사용이 개인적인 건강에 미치는 영향 외에도 사회 전반에 걸쳐 중요한 변화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스마트폰의 사용 증가가 인간관계, 직장생활, 그리고 사회적 상호작용에 미치는 영향은 깊고 광범위합니다. 이와 함께 스마트폰 중독이 가져오는 사회적 문제와 그것이 개인의 정신적, 사회적 건강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도 점차 큰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이번 부분에서는 스마트폰 사용이 사회와 개인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이로 인한 변화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살펴보겠습니다. 스마트폰이 우리 삶에 깊숙이 들어오면서 사회적 상호작용 방식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일상적으로 스마트폰을 사용하면서 사람들 간의 직접적인 대화가 줄어들고 디지털 커뮤니케이션이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이로 인해 사람들 간의 감정적 교감이 줄어들고 관계의 질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 대면 소통의 감소는 특히 가족 간의 관계와 친밀한 친구 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족들이 함께 식사를 하거나 대화하는 시간이 줄어들고 각자 스마트폰을 보는 시간이 늘어남에 따라 서로에 대한 관심과 정서적 교류가 감소하게 됩니다. 이는 장기적으로 가족 구성원 간의 유대감 감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더불어 연인 관계나 친구 관계에서도 스마트폰 사용이 지나치면 서로의 감정을 제대로 읽지 못하거나 소통의 질이 떨어지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스마트폰을 통해 소셜미디어

와 접촉하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사람들은 온라인상에서의 연결을 현실 세계의 관계보다 중요하게 생각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소셜미디어 중독은 사람들로 하여금 가상 세계에서의 인정을 추구하게 만들고 실제 인간관계에 소홀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는 결국 정서적 고립감과 우울감을 유발할 수 있으며 사람들은 온라인상에서의 좋아요나 댓글을 통해 얻는 일시적인 만족감에 의존하게 됩니다. 스마트폰은 현대 직장인들의 업무에서 필수적인 도구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메일 확인, 업무 관리, 회의 일정 조율 등 다양한 업무를 스마트폰을 통해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스마트폰의 과도한 사용은 직장 내 생산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 알림은 직장에서 끊임없이 주의를 분산시키고 업무에 집중하는 데 방해가 됩니다. 예를 들어 업무 중에 스마트폰 알림이 오면 업무 흐름이 끊기고 일을 다시 집중하려면 상당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업무 효율성이 떨어집니다. 이는 특히 다중 작업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 더욱 두드러지며 효율적인 업무 처리에 어려움을 겪게 합니다. 또한 스마트폰 사용은 직장 내 불필요한 소통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직원들이 업무 중에 스마트폰을 사용하면서 업무 외적인 대화나 소셜미디어 확인을 반복하게 되면 이는 업무 집중도를 떨어뜨리고 직장 내 시간 관리와 팀워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일부 연구에 따르면 스마트폰 사용이 과도한 직장인은 업무 생산성 저하뿐만 아니라 업무 만족도 감소와 스트레스 증가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 중독은 단순히 스마트폰을 지나치게 사용하는 것을 넘어 정신적, 신체적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상태를 말합니다. 스마트폰 중독은 사람들에게 자기 통제력 부족을 초래하며 과도한 스마트폰 사용은 불안, 우울증, 스트레스와 같은 정신건강 문제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특히 청소년과 젊은 세대는 스마트폰을 통해 디지털 세계와 현실 세계를 구분하지 못할 정도로 스마트폰에 몰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스마트폰 중독은 사회적 고립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을 지나치게 사용하면 실제 사람들과의 대면 소통보다 디지털 소통에 의존하게 되며 그로 인해 감정 표현이나 인간관계 맺기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이는 정서적 고립과 사회적 불안을 악화시키고 불안정한 자아 정체성을 형성하게 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의 사용은 교육적 측면에서도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스마트폰은 교육용 앱, 온라인 학습 플랫폼, 정보 검색 등으로 학습을 돕는 도구가 될 수 있지만 과도한 사용은 학습 능력 저하와 집중력 부족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특히 청소년과 학생들은 스마트폰을 통해 자극적인 콘텐츠를 접하거나 소셜미디어에 빠져들기 쉽습니다. 이러한 사용은 집중력 감소와 학습 방해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 사용으로 인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대응과 정책이 필요합니다. 여러 국가에서는 스마트폰 중독 예방 캠페인과 디지털 웰빙 정책을 통해 스마트폰 사용을 줄이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시간 제한과 디지털 디톡스를 장려하는 정책, 학교에서 스마트폰 사용에 대한 교육 등을 통해 청소년들에게 건강한 스마트폰 사용 습관을 길러주고 있습니다. 스마트폰은 현대사회에서 필수적인 도구로 자리 잡았지만 그 사용이 증가함에 따라 신체적, 정신적 건강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도 커지고 있습니다. 스마트폰 사용은 근골격계 질환, 눈 건강 문제, 그리고 정신적 스트레스와 같은 다양한 건강 문제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은 우리가 스마트폰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그 영향이 달라지기 때문에 스마트폰 사용 시간을 관리하고 올바른 자세로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노래 이어집니다.

0: 혹시 스마트폰에 중독되시지 않으셨나요? 매일 너무 많은 시간을 빼앗기고 있지 않으시나요? 이제는 잠시 휴대폰을 내려놓고 자연석을 걷거나 가족과 친구들과 대화를 나눠보세요. 잠시의 여유가 당신의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들어줍니다.
1: 오늘 프로 여기서 마칩니다. 지금까지 프로 기획 편집과 진행의 김인성이었습니다.

신호등은 우리 모두의 안전을 담보하는 중요한 시설입니다. 잠깐의 서두름이 큰 사고로 이어집니다. 신호등을 지키는 것, 보행자 보호선을 지키는 것. 이런 작은 행동들이 교통 흐름을 원활하고 생명 안전을 보장해 줍니다.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모두가 안전한 도로를 만들어 갑시다.

0: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매일 오후 3시부터 4시까지 생방송으로 여러분과 함께하는 힐링쉼터 시간입니다. 저는 힐링쉼터 진행을 맡은 김입니다.
1: 정설한입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괜찮아요. 저 짜증 잘 내요. 그런데 오래가지 않아요. 저 화 잘 나요. 그런데 화내지 않아요. 저 욕먹을 때도 있어요. 그런데 괜찮아요. 기분도 몸도 안 좋을 때가 많아요. 그런데 받아들여요. 무슨 일이 있어도 괜찮아요. 좋은 일, 나쁜 일 둘 다 좋아요. 긍정의 태도는 놓지 않아요. 좋은 일도 나쁜 일도 없다는 걸 잘 알아요.

네, 마음이라는 책 중에 한 소절입니다. 네, 세상 자리엔 좋은 일도 많고 네, 나쁜 일도 많습니다. 아닙니다. 네, 좋은 일도 없고 나쁜 일도 없습니다. 네, 그러므로 무슨 일이 있어도 괜찮습니다. 나쁜 일도 좋은 일의 시작일 수가 있고 좋은 일은 더 좋은 일에 디딤돌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네, 초궁정의 삶이 달인의 경지

0: 네, 행기 릴레이 코너가 여러분들과 만나게 되는 날입니다. 오늘은 연기를 살고 있는 연서 씨와 함께 활락의 세계 와스토크 활락섬 여행에 대해서 얘기 나눠볼 텐데요. 네, 훈촌에서 어떤 즐거운 여행을 이제 하고 오셨는지 지금 전화로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연길에서 살고 있는 연수입니다.
0: 네, 그래요. 참 오랜만입니다. 저희가
1: 네,
0: 그동안
1: 반갑습니다.
0: 또 매력 향촌 코너로 이제 쭉 한동안 달리고 있다 보니 연수 씨 연결한 지도 꽤 오래됐습니다. 네, 오늘 활락의 세계 와스토크 활락섬 여행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볼 텐데 이 훈촌에 있는 곳이라고 들었어요. 근데 언제 어떻게 다녀오셨나요?
1: 네, 얼즐 나들이라고 또 가깝고도 넓거리가 풍성한 훈촌을 선택했습니다. 차로 운전하여 2시간 만에 도착했는데 거리가 가까워서 그런지 아주 편한 여행이었습니다.
0: 그러네요. 연아 씨가 생각하는 훈촌은 어떤 곳인가요? 예전에도 한번 이제 훈촌에 다녀온 얘기를 한번 얼핏 한 적이 있는 것 같아서요.
1: 네, 맞아요. 훈촌시는 조선족이 많이 사는 곳입니다. 흰색은 조선족이 가장 좋아하는 옷 색깔로 순결, 선량, 고상, 신성함을 상징하기 때문에 조선족은 예로부터 백인민족으로 불리며 또 스스로를 백이동포라고 불렀습니다. 훈촌은 또 조선족의 유구하고 아름다운 민족 문화예술 전통을 지니고 있으며 특히 노래와 춤이 유명한데 명절이나 노동의 여가에 모두 감우가 빠지지 않는 아주 풍성한 고상입니다.
0: 네, 맞습니다. 네. 조선족의 그 이제 잘하는 부분들이 참 많죠.
1: 네, 맞아요. 네. 군촌은 또 남쪽의 두만강을 경계로 라선특별시, 동쪽은 러시아 프리모르스키 지방과 국경을 접하고 있고 또 동해와는 15km나 떨어져 있습니다. 또한 하산스키군 버시게트와 또 철도로 연결되어 있으며 러시아 하산스키군 자루비노 항구와 63km 떨어져 있습니다. 네, 훈춘 우란 하우트 고속도로로 연결되어 있고 장춘도시 간 철도가 뚫리면서 장춘에서 3시간대로 접근이 가능해짐에 따라 러시아인 또 관광객분들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훈춘은 러시아 관광객도 많아서 장점의 간판이 세계국어로 즉 중국어, 조선어로 함께 기재된 경우가 흔하며 또 영어까지 세계국어로 표기해놓은 것도 있습니다. 훈춘의 동남쪽에는 우리가 다 아는 방천이 있습니다. 세 나라 국경이 접하는 곳으로 또 국가 풍경구로 지정되어 있으며 또 훈춘 관광 산업으로 포장하고 있습니다.
0: 요즘 부쩍 러시아 관광객들을 참 많이 볼 수가 있었는데 이유가 다 있었네요. 네, 훈춘에서 그럼 어떤 곳들 둘러보셨나요?
1: 네, 자구공원은 또 방천 관광지 내 당구봉 북쪽 건덕이 있습니다.

0: 자국어머는 잔으로 둘러싸인 습지, 허수는 머리 언덕으로 구성되었습니다. 머리 언덕에 있는 적은 약 19헥타르로 해발 36m이며 모래는 곱고 매끄러우며 금속조각이 많아 멀리서 보면 금빛으로 반짝입니다. 머리 언덕 아래는 홍수가 있는데 수심은 약 26m이고 수면면적은 약 23헥타르로 호수가 맑고 거울처럼 부릅니다.
1: 전 사구공원 하면 정말 몇 년 전에 아주 오래전에 다녀온 기억인데 그동안 사실은 많은 레저 시설들이 업그레이드되고 이제 좀 많이 달라졌을 거라 생각이 되는데 근간에는 가보지를 못했습니다. 그 안에서 사구공원 안에서 이제 다양한 활동들을 할 수 있었던 것으로 전 기억하고 있는데 어떤가요 요즘은?
0: 네, 오토바이로 또 머리 언덕을 달릴 수도 있고 숲속도 달릴 수 있습니다. 숲길이 거친 만큼 오토바이로 달리면 그 스릴이 엄청나겠죠? 네, 뿐만 아니라 또 허스에서 수상 오토바이도 탈 수 있습니다. 저도 한번 타보았는데 생각 밖으로 엄청 긴장되면서 무서웠습니다. 잘못 운전해서 또 오토바이가 뒤집히면 어쩌나 거품도 했는데 또 브레이크와 액션만 잘 구분한다면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1: 모래 이 언덕에서 달릴 수 있는 이런 오토바이 체험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연소 씨는 만약에 운전하게 저는 운전을 좀 엄청 빨리 하는 편이잖아요.
0: 네.
1: 네, 사실은 이제 차 운전도 스스로 하는 줄 알고 있는데 운전을 좀 빨리 하는 편이신가요? 아니면 좀 늦게 하는 편이신가요?
0: 네, 제가 처음에는 아주 빨리 했어요. 근데 시간이 길다 보니까 좀 여유가 생겨서인지 좀 느긋하게 하고 있어요.
1: 근데 저는 이 10여 년의 운전 경력인데도 이게 성격 차이인 것 같아요. 여유가 있고 없고를 떠나서. 그러면 이 오토바이를 탔을 때도 운전을 아주 빨리 하셨나요?
0: 네. 저도 또 성격이 급한 편이라 빨리 했던 것 같아요.
1: 예. 그렇죠. 영상으로 이제 다른 분들이 하는 걸 봤을 때는 진짜 그 모래를 막 휘날리면서 오토바이 속도가 빨라서 그 정도로 하셨나요?
0: 네, 그 정도로 했던 것 같습니다.
1: 아, 그래요. 제가 보기엔 이렇게 약간 스릴을 느껴야 하는 이 항목들은 맞아요. 진짜 어느 정도 좀 속도감을 줘야 또 그걸 맞아요. 이제 스릴을 느낄 수가 있는 거잖아요.
0: 네.
1: 그냥 천천히 하고 다니기에는 좀 아깝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한데.
0: 그럼요. 그것이 면인 것 같아요.
1: 맞습니다. 네. 네, 이제 오토바이까지 쭉 얘기를 들었는데 네, 훈춘에도의 조선족의 풍습을 두 눈으로 보고 이해할 수 있는 그러한 곳들이 꽤 있다고 들었습니다.
0: 네, 방천조선족 민속촌은 방천국가급 풍경명승지의 남쪽 중조로 삼국의 접경지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동방의 제일촌으로 불리우는데 또 주민 모두가 조선족으로 민족문화의 함축과 원래의 문화적 향기와 민족적 특색을 간직하고 있으며 또 조선족 민속문화를 연구하고 발전시키는 현존하는 보물이기도 합니다. 2019년 방천촌은 중화민족문화관광 시범기지로 평가되기도 했습니다. 조선족의 고유한 민속과 풍속들을 눈으로 직접 볼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1: 방천 조선족 민속촌. 그럼 방천에 구경 가시는 분들이 여기 다 이제 들려볼 수가 있는 거겠네요.
0: 네, 맞아요.
1: 대부분 훈춘 가면 다 이제 방천에 가시긴 하니까. 그럼 또 어떤 곳들 더 다녀오셨나요?
0: 네, 젠화호 공원은 방천천의 사초봉 남동쪽 기슭에 위치하고 또 동쪽의 산과 시쪽으로 둘러싸인 숲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동서 너비는 480m, 남북으로는 가장 긴 곳은 1000m에 달하며 호수는 아주 막습니다. 이번에 갔을 때는 시간상 여유가 없어 들리지 못했는데요. 매년 연못 가득히 연꽃이 자연적으로 달하며 지역 주민들이 연꽃을 보러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매년 8월 중순이면 호수 표면에 붉은색, 흰색, 가루, 또 상세히 연꽃이 오려서 빛을 발합니다. 여러분들도 시기를 잘 맞춰 방문하셔서 아름다운 연꽃을 감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맞습니다. 이건 이제 계절성을 띈 거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진짜 다 이제 연꽃 구경을 할 수 있는 그 절기를 잘 맞춰서 그때 이제 놀러 가시게 되면 그래도 한 가지라도 볼거리가 더 늘어나는 거니까 그렇게 시간 맞춰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지금 연서 씨와 함께 환락의 세계 와스토크 환락섬 여행 네 들으려고 했는데 앞부분에서 지금 한락섬은 아직 지금 안 나왔고 사구공원, 뭐 민속촌, 련화호공원 지금 또 다양한 곳들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아마 가장 중요하고 본인이 좀 가장 많이 체험하고 했던 걸 지금 제일 뒤에 나중에 네, 설명해 드리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래서 지금 방송 듣고 계시는 분들은 아마도 채널 돌리지 못하고 저희 이 채널에 네, 머물러 계셔야 할 것 같습니다. 뒤에 더 좋은 내용들 연아트 씨가 이제 설명을 또 주신다고 하니까 그러면 여기까지 먼저 설명 듣고 잠깐 이제 노래 한 곡 이어드리고 나서 네, 련아 씨 다시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0: 네.
1: 네, 그래요. 와스토크 그 활락섬 여행이 뒷부분에 또 있는 거니까 우리 청취자분들이 좀 더 이제 음악 감상하시면서 기다려 주시고 더 좋은 내용 또 함께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쯤에서 연변 음악 한 곡 이어드리겠습니다.

0: 네, 여러분께서는 지금 여행가이드 여행기 릴레이 코너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여행기 릴레이 코너의 제목이 환락의 세계 와스토크 환락섬 여행인데요. 네, 앞에 내용에서는 지금 아직까지 이 환락섬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뒷부분에 좀 더 이제 야심차게 준비를 해두고 있을 거라고 우리 청취자분들이 아마 예상하셨을 것 같습니다. 네, 연서씨를 다시 연결해서 계속해서 지금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이 와스토크 환락섬 여행에 대해서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이제 새로 그 놀이 테마 공원이 생겼다고 들었는데 그게 이제 환락섬인가요, 연서씨?
1: 네, 맞아요. 예. 이번 훈촌 여행은 또 이 와스토크 환락섬 여행 메인입니다. 훈촌에 위치한 또 와스토크 환락섬은 놀이, 음식, 연예, 쇼핑을 통합한 종합 테마 파크인데요. 군촌에서 즐기는 러시아 문화의 레저 및 오락매개 체이며 또 중로 문화와 교류의 중요한 플랫폼이라 할 수 있습니다. 와스토크 환락섬은 부지 면적이 19헥타르, 총 건축 면적이 5만평방미터이고 또 동성과 서성으로 나뉘며 어대 테마 기념구역으로 나누어져 있더라고요. 예, 이 안에는 또 러시아풍 광장, 러시아풍 마을, 환락섬, 어드벤처 베이, 해양 어린이 놀이밸리 및 주요 건물 환락소 5개를 포함합니다. 그중 러시아풍 광장은 불꽃 축제쇼, 일렉트로닉 뮤직 페스티벌, 푸드 페스티벌 등 대회 행사를 개최할 수 있는 부지 2만 평방미터 규모의 대규모 축제장입니다. 해피 워터 월드의 건축 면적은 4만 평방미터이며 또 내부 설계는 대형 파도풀, 격전적인 대형 플레어 콤비네이션 슬러프, 사계절 엄청풀, 어린이 워터자이, 어린이 머리풀, 어린이 래프팅풀 등으로 동시에 3,000명이 즐길 수 있습니다. 건물 주 건물 서쪽에는 러시아 국제 대마극장이 1,000명을 동시에 수용할 수 있는 규모로 러시아 승마, 절연, 공중 TV 등 이기 종목이 펼쳐집니다.
0: 이렇게 많은 레저 시설들이 다 이렇게 한 곳에 모여 있는 걸 몰랐습니다. 한번 가보긴 해야겠는데. 네, 근데 네. 그때 지금 딸아이들과 함께 가셨나요?

0: 그때는 애가 공부가 좀
1: 빠져서. 아, 6시만 가셨구나. 네. 아우, 저는 여기 지금 내용들 들어보니까, 네. 어, 애 데리고 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하긴, 애들이 저희보다 바빠서.
0: 시험이 끝나고 같이 가기로 했다. 약속했어요.
1: 아, 그러네요. 그러면, 네. 앞에서 이미 여러 가지 레저 시설들에 대해 쭉 들었는데, 놀이기구를 이제 따로 들려면 어떤 것들이 더 있을까요?
0: 예, 처음에 놀이기구는 또, 롤러코스터, 바이킹, 경등등이, 스윙, 해머, 스페이스, 셔틀, 플라잉 타워 등 다섯 개의 대형 놀이기구와 저요탑, 덤퍼카, 2층 회전 목마, 관람차, 해파리, 회전컵 등 아홉 개의 어린이 놀이기구가 있습니다. 야외 탐험과 인형, 어디 등 몰입형, 영화관도 두 곳이나 있습니다. 스토크 환락성의 경우는 관광료한 환영을 받고 있으며 또 훈춘 관광의 또 다른 중요한 체크 포인트가 되었고 훈춘의 국제적 스타일을 보여주고 있으며 앞으로 중도 문화 관광 교류를 위한 최고의 플랫폼이 될 것 같습니다.
1: 지금 얘기를 들어봐서는 이렇게 많은 놀이기구를 다 수용할 수 있고 앞에 이제 레저 시설들도 다 있고 거기 무슨 축제 쇼 이제 음악 축제 이런 것도 예 많잖아요 미식 축제까지 그러면 이 축제장만 해도 이제 부지 2만 평방미터 정도 된다고 하니까 그 규모가 꽤 커 보이는데 공경 왕국에도 가본 적은 있죠. 네, 그러면 규모적으로 봤을 때는 어떠한 것 같아요?
0: 공경왕국이 좀 더 큰 것 같아요.
1: 아, 그래도?
0: 예, 예.
1: 지금 얘기 들으니까 여기 지금 내용이 너무 풍성하게 나와 있어서요. 뭐, 혹시 이게 뭐 더 큰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했었는데. 알겠습니다.
0: 예, 높은 면이 있어서 더 화려하긴 해요. 예.
1: 무엇이 있었어요?
0: 아, 이 밭이 풍경이어서, 지금도 풍경이 있어서.
1: 아, 좀 화려해 보인다는 그런, 어쨌든 본인이 스스로 느끼는 그런 느낌, 감수,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 청취자분들께 전달이 될 때, 가보지 못한 분들은 연서 씨의 그 느낌으로 받아들일 수 있으니까.
0: 네.
1: 네. 그럼 5.1절 기간에 방문하셨다고 하는데, 그때는 엄청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시즌이었을 것 같습니다. 사람이 많던가요?
0: 맞아요. 엄청 많았어요. 네. 명절인지라 또 사람들이 인사인해를 이루었고, 또, 예, 기구마다 오랫동안 줄을 서야 하다 보니, 예, 한 하루 줄을 서서도 뭐, 두 개 종목밖에 타지 못했습니다. 또 엄청 아쉬웠지만, 그래도 풍성한 또 놀이공원을 구경하면서 다양한 공연도 볼 수 있어서 재밌었습니다. 다음에는 또 명절을 피해서 여유롭게 뭐 다른 기구를 가볼 예정입니다.
1: 아, 그러네요. 근데 공연 볼 때도 줄 서서 좀 기다려야 하고 그렇던가요?
0: 아니요. 그것은 오픈된 장에서
1: 아직
0: 안 했대요.
1: 여기 그 공룡왕국의 그런 이제 공연처럼 뭐 시간대로 하고 줄 서야 하고 이런 게 아니고
0: 네, 맞아요. 시간대로 하는데 또 좌석이 있어서 다 이렇게 앉을 수 있었어요.
1: 사람을 많이 수용할 수 있다는 말씀이죠.
0: 맞아요.
1: 네. 예. 그러면 놀이기구 사실 시간상 관계로 계속 이제 줄 서다 보니까 많이 하진 못했다는데 두 가지 정도는 체험했다고 앞에서 말씀하셨으니까 그 중에서 이제 가장 인상 깊었던 놀이기구를 꼽으라면 어떤 것을 꼽을 수 있을까요?
0: 예, 제가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또 역시 롤러코스터였습니다. 예, 독특한 단순 설계로 스릴이 넘치고 또 상승과 급하강할 때마다 또 새로운 풍경이었습니다. 저는 보기만 하는 것도 무서워서 타지는 않고 또 친구가 타는 것을 구경했습니다. 구경하는 것도 재미가 쏠쏠했습니다. 롤러코스터를 탄 친구의 말로는 엄청난 스릴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예, 그 친구는 무서워서 감히 제 앞좌석에 앉지 못했는데 딱 봐도 학교적 방면 정도로 보이는 어린애가 제 앞좌석에 앉았습니다.
1: 그만아 진짜?
0: 예, 정말 겁이 없는 대담한 아이였던 것 같아요.
1: 그렇죠. 막 이제 소리 많이 지르던가요?
0: 네, 엄청 소리, 모두 다 함께 소리를 질렀던 것 같아요.
1: 세상에.
0: 시간에.
1: 전 진짜 이런 걸 아주 겁 없이 탈 수 있는 분들이 참 부럽기도 네. 하고, 정말 감탄이 가기도 하고, 그래요. 저는 잘 못하니까.
0: 예, 거의 수직으로 이렇게 하강하는 그런 느낌이에요.
1: 세상에.
0: 제대로 못하겠더라고요.
1: 저는 이 육체와 정신이 완전히 막 분리돼서 이제 그 나갈 것 같은 그런 느낌이라서 아 진짜 이건 막 이제 죽을 맛이라고 할까? 전 예, 이런 느낌이 너무너무 무섭고 싫습니다. 근데 딴 분들이 막 소리 지르고 이제 그러는 걸 보면 옆에서 이제 구경하긴 좋아요.
0: 근데 전에는 타보셨나요?
1: 아니요. 저는 제 인생에는 아마 타볼 것 같지를 못합니다. 기껏해서 이제 하이도 전 정도?
0: 네.
1: 그것도 사실은

0: 두세 번 정도 타긴 했는데 정말 좀 높이 올라가거나 어떤 좌석에 앉는가가 중요하잖아요. 앞에 앉냐 또 뒤에 앉냐에 따라서 그 경사도가 약간 달라질 수 있으니까 가운데 빨리 이거 시간이 돼서 내려야겠는데 이거 나 좀 세워주세요라고 정말 소리 지르고 싶은 생각이었는데 다른 분들한테 민폐가 될까 봐 그거 끝나기를 그렇게 와 정말 눈이 빠지게 기다렸습니다.
1: 저도 비슷해요.
0: 예. 네. 돈 내고 올라탔는데 그게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고 자꾸 내려오고 싶으니까 어떡해요. 무서워서.
1: 네. 그런 마음 너무 공감됩니다.
0: 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놀이기구가 많은 곳에 가서 노는 게 그냥 저한테는 네. 딴 사람들이 노는 걸 구경하는 사람 구경 정도예요.
1: 맞아요, 네.
0: 그리고
1: 네.
0: 그런 분위기를 느끼고 거기 옆에서 이제 뭐 맛있는 걸 사 먹든가.
1: 맞아요. 예, 네, 맞아요.
0: 그렇게 여유를 부리면서 그런 가운데를 산책하고 활보하고 이러면서 느끼는 그 분위기만 느껴요. 저 같은 사람은. 그리고 그 중에서 제일 이제 그 고소공포증이 있는 분들도 할 수 있는 가장 무난한 걸로 예. 또 너무 안 타면 또 네, 악한 값을 못 한 것 같아서 가장 무난한 걸로 이제 한두 개 정도 네, 나긴 합니다.
1: 네, 맞아요.
0: 네. 이 연서 씨도 이 와스토크 그 활락섬에 놀러 갔었는데
1: 네.
0: 아, 그 연서 씨가 아니라 그 저희 그 현아 씨가 지금 현아 씨 얘기를 하려다가 갑자기 두 분 다 작가라서 네. 네, 네. 네. 거기에서 이제 그 바이킹이 제일 인상 깊었다고 하더라고요.
1: 네.
0: 네, 여기도 이제 좌석이 중요한데 뒷좌석에 앉지 않고 뒷좌석 바로 옆에 앉았는데도 그 스릴감이 엄청났다고 얘기를 전에 들은 적이 있습니다.
1: 네.
0: 그래도 현아 씨는 좀 어느 정도 탈 수.
1: 감이 크나 봐요.
0: 예, 예. 사실은 밤에 혼자 나가지도 못하고 엄청 겁 많은 애예요. 우리 애라고 하면 사적인 장소에서는 그렇게 하는데 엄청 네. 겁 많은 작가님이신데 또 이런 건. 네. 타신다고요?
1: 예.
0: 네, 이번엔 그럼 이 놀이공원 내부에 그 음식점이 있었는지 좀 이 먹거리에 대해서도 알아보고 싶은데요.
1: 네, 전문적인 레스토랑도 있고 또 놀이기구 한쪽편에는 음식을 파는 작은 매점들이 있었습니다. 네, 절판 오징어도 있고 떡볶이와 또 어묵을 비롯한 다양한 간식들이 있었습니다. 그 주위에 또 떡글상이나 텐트가 있어서 간식을 먹으면서 휴식을 취할 수도 있고 떡글상에 앉으면 또 맞은편으로 강이 보이는데 유유히 흐르는 강을 보면서 또 머리를 들어 하늘을 보면서 휴식하면 놀이기구로 인한 피로도 풀 수 있었습니다.
0: 이건 연서 씨도 또 이제 그 작가 옆에 분이시니까 작가님이시니까 이렇게 감수성이 깊은 분들이 그냥 놀이기구 타고 갑자기 앉아 쉬면서 이렇게 강 보면서 뭔가 좀 감수를 느끼기도 하고 네, 그런 감성적인 시간을 가지시는 것 같습니다. 남들은 그냥 뭐 보고 스쳐 지나갈 강일지도 모르겠지만 네, 그러면 한마디로 이번 혼춘 여행은 다른 때 혼춘 여행에 비해서는 뭐가 좀 달랐다고 생각되죠? 이런 그 환락섬이라는 이런 와스토크 이 섬이 있어서 좀 더 스릴이 있었나요? 좀 궁금합니다. 총적인 인상이.
1: 네, 아마 러시아를 가본 이런 느낌이랄까요? 아~ 네, 이런 것이어서 이국적인 느낌이 많았어요. 그래서 러시아에 가면은 이런 느낌이 아닐까라는 또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되었습니다.
0: 러시아 여행도 요즘은 정말 이제 그 자주 뭐 단체로도 떠나는 이런 팀들이 많으니까
1: 그렇죠,
0: 네, 네. 한번 가보세요. 진짜 그냥 버스로 몇 시간 정도라도 쉽게 갈 수 있고 울라지보스토크 네. 같은 경우는 네, 그러니까 여기 이제 와스토크 그 풍경을 즐기셨다면 아마도 또 울라지보스토크 정도 그 정도 분들도 네. 아주 만족하실 것 같아서 네,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이제 딱 한 번 다녀온 적이 있는데 아이가 어릴 적에 그렇게 버스 몇 시간 타고 그때 단체가 있어서 따라간 적이 있었는데 저희 친구와 친구 집에 애까지 이렇게 네 사람이 갔었는데 아이들이 두고두고 애워요. 그것도 그래도 해외라고 예 네, 가까운데 그렇죠. 버스 타고 간 해외였는데
1: 네.
0: 가니까 벌써 이제 건축물들의 풍경이 다르잖아요.
1: 그럼요.
0: 그리고 그럼요. 사람들의 생김새가 외모가 다 다르잖아요.
1: 네. 네
0: 그러니까 아이들. 완전히 그 이색적인 느낌.
1: 네. 아이들이 또 견식도 넓히고 얼마나 좋아요.
0: 맞아요. 그래서 그때 엄청 어릴 때 이제 유치원 시절이었는데 거기 이제 러시아 울라지보스토크 엄청 가까운 데 다녀오고 나서는 TV에서 외국 사람이 나오면 저 여자가 러시아 사람이라고. 아이 눈에 외국 사람처럼 생기면 이 외모가 저희랑 이제 다르면 다 러시아 사람이라 하더라고요 한때.
1: 네. 기억하는 거 봐요.
0: 네. 그래서 지금도 이제 다시 한번 뭐 가보고 싶다.

0: 라고 하는데 이제 세월이 좀 흘렀습니다만은 어쩔 네. 새가 없습니다. 이렇게 자꾸 시간 네. 핑계 대는 건 아니지만
1: 맞아요, 맞아요. 예.
0: 그렇죠. 아이들이 학업이 좀 부담이 많이 되고 있으니까
1: 맞아요. 아,
0: 그러니까 러시아 품격을 느낄 수 있어서 이 와스토크 왈락섬 여행이 다른 때 훈춘 여행에 비해서 좀 색달랐다라고 지금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 청취자분들이 이 와스토크 그 이게 이제 외래어라고 느끼실 것 같습니다. 그렇죠. 러어에서
1: 네. 그렇죠. 예.
0: 어쨌든 따온 예. 얘기겠죠. 네. 아. 와스 어떤 분도 또그 이렇게도 발음을 하고 하는데 저희가 예. 정확하게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건 와스 토크. 네. 지금 예. 이렇게 뉴스에 적혀 있으니까.
1: 러어 느낌이 나요.
0: 네. 예. 와스 토크라고 예. 우리 청취자분들이 잘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또 퀴즈 코너도 있기 때문에 하나라도 지금 정확하게 전달을 해서 네, 틀리게 기억할 수도 있을까봐 다시 말씀드렸습니다. 네, 동심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만 같은 훈촌의 와스토크 활락섬 테마공원 우리 청취자분들도 오늘 또 연서 씨의 이런 소개를 듣고 한번 방문하셔서 뜻깊은 시간, 즐거운 시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연서 씨 오랜만이었는데 이제 그 방송 실력은 여전하시네요.
1: 아니에요. 과찬입니다.
0: 네, 그리고 나중에 또 이제 그 연태 여행 다녀온 여행기도 공유해 준다고 하셨으니 준비 잘해 주시기 바랄게요.
1: 네, 알겠습니다. 네. 반갑고 감사합니다.
0: 그래,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의 힐링쉼터 생방송 프로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기획 편집 진행의 전설한 김인성이었습니다. 저희 프로 애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우리 다음 시간 또 만나요.

0: 매주일 갑니다. 이번 주엔 권태순 작사, 김용수 작곡, 권훈 편곡, 박명호의 노래로 남은 인생 즐겁게 살자를 보내드리겠습니다.
1: 웃고 사는 인생, 우리네 인생
0: 이 노래 가사입니다. 웃고 울고 사는 인생, 우리네 인생길. 천만 년 살 수 없는 한 분뿐인 인생길. 힘겨운 인생길, 우리 함께 해가니 이보다 좋은 기쁨, 행복이 있을까. 얼씨구 좋다, 절씨구 좋아, 흥겨운 우리 인생. 노래하고 웃으면서 우리의 인생을 즐겁게 삽시다. 노래하고 웃으면서 우리의 인생길 즐겁게 삽시다. 한번 왔다 가는 인생, 가면 올 수 없는 인생, 바람 같은 인생, 구름 같은 인생, 근심을랑 버리고 오손도손 즐겁게, 황혼이면 어떠냐, 마음은 불타네. 노래하고 춤추며 즐거운 우리 인생. 얼씨구 좋다, 절씨구 좋아, 흥겨운 우리 인생 즐겁게 삽시다. 노래하고 웃으면서 우리의 인생을 즐겁게 삽시다. 즐겁게 삽시다.

이번 주엔 권태순 작사, 김용수 작곡, 권훈 편곡, 박명호의 노래 남은 인생 즐겁게 살자를 보내드렸습니다. 매주 일과를 마칩니다.

주간 종합뉴스입니다. 북쪽으로는 흑화, 남쪽으로는 삼화, 동쪽으로는 감옥사, 서쪽으로는 카스에 이르기까지 상반기 외국인 관광객의 중국 입경 관광 목적지가 중국 전역을 아우르고 있습니다. 최근 추날 료행이 발표한 입경 관광 데이터에 따르면 해당 플랫폼에서 비중국 여권 관광객이 구매한 입경 항공편 목적지가 국내 160개 도시를 커버했으며 상반기 외국인 관광객이 가장 좋아하는 국내 목적지 도시 TOP20에 할빈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데이터에 따르면 일선 도시 및 지역의 중심 도시들은 성숙한 국제화 서비스 보상을 바탕으로 여전히 입경 관광객의 첫 번째 선택지가 되고 있습니다. 전통적인 대도시 외에도 외국인 관광객들은 상반기에 더 많은 보석 도시를 깊이 탐방했습니다. 한편 상반기 성장 속도가 가장 빠른 입경 관광 잠재력 도시는 경해, 알타이, 흑하 등으로 입경 항공권 물량이 전년 동기 대비 모두 2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도가 민박의 최신 데이터에 따르면 할빈이 전국 여름철 15일 이상 연속 여행 거주 10대 인기 도시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시원하고 쾌적한 기후와 완벽한 생활 인프라로 인해 얼음의 도시 할빈은 자녀 동반 피서와 슬로우 트래블 체험의 최적지로 자리 잡았습니다. 데이터에 따르면 30세에서 45세 사이에 자녀를 둔 가정이 장기 여행의 주요 소비층으로 전체의 50% 이상을 차지했습니다. 이 밖에 18세에서 25세 사이의 젊은 관광객의 민박 예약량은 전년 동기 대비 크게 증가했으며 중앙대가, 성소피아 성당, 성화강변의 민박이 젊은이들에게 가장 큰 인기를 끈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오가 막 지난 시각, 할빈 빙설대세계 단지 내 맥주 텐트는 이미 좌석의 60% 이상이 찼습니다. 시민과 관광객들은 일찌감치 자리를 잡고 둘러앉아 이야기를 나누거나 아이들과 여유로운 시간을 보내며 저녁 행사 시작을 기다렸습니다. 7월 초 막을 올린 제24회 할빈 국제맥주축제가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얼음도시 할빈의 여름 문화관광 콘텐츠를 풍성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번 맥주축제에서는 서부 예취 공원을 새롭게 조성하고 맛있는 먹거리와 맥주, 문화장터, 무형 문화유산 야간관광, 스포츠 경기 등을 아우르는 8개 테마 구역을 마련했습니다. 행사장 면적과 규모 모두 역대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눈꽃 대관람차 아래에 마련된 할빈 로컬 문화장터는 많은 관광객들이 가장 먼저 찾는 인기 공간입니다. 이곳에는 문화관광기업과 무형문화유산 장인 등 44개 부스가 입점했습니다. 바로 옆에 북대황 판화전시 부스 역시 많은 관람객들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수십 점의 작품에는 흑토지에서의 노동 풍경을 고스란히 담아냈습니다. 마그넷과 열쇠 고리, 문진 등 문화상품은 예술성과 실용성을 모두 갖췄습니다. 3D 프린팅으로 제작한 도시 랜드마크 피규어와 맞춤형 배지 등 첨단 기술을 접목한 굿즈도 관람객들의 눈길을 끌었습니다. 해가 저물자 단지 내 12만 평방미터 규모의 무형 문화유산 전등회에 설치된 등불들이 하나둘 불을 밝혔습니다. 전통 등불에 첨단 조명, 영상 기술을 접목해 화려한 야간 경관을 선보였습니다. 이제 할빈 국제맥주축제는 단순한 맥주축제를 넘어 무형 문화유산 전승과 야간 소비, 국제 교류를 잇는 문화허브로 발전하며 할빈의 사계절 문화관광 발전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열전 2026년 GGR 바비큐 미식축제가 개막했습니다. 이를 통해 두루미의 도시 바비큐라는 특색 소비 및 문화관광 융합 브랜드의 전국적 영향력을 한층 높일 예정입니다. 올해 GGR 바비큐 축제는 지역의 벽을 허물었습니다. 치박, 소주, 곤명, 금주, 연변, 카슈릴, 학강 등 전국 7개 바비큐 특색 도시에서 대표 음식 업체들이 대거 참여해 자리를 꾸몄습니다. 북위 47도 황금 축산대에 자리 잡은 GGR에서는 살이 부드럽고 육질의 결이 고른 우수한 요구를 키워내 정통 바비큐의 최적의 식재료를 공급합니다. 여기에 소금과 커민을 넣는 대표적인 전통 조리법, 밀리미터 단위로 절단하는 기준과 산지 추적이 가능한 표준화 시스템이 어우러져 독자적인 두루미의 도시 바비큐 브랜드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활기 넘치는 미식축제를 계기로 전국 각지의 료식업체, 냉동물류, 조리식품업계 투자자들이 GGR로 모여들었습니다.
미식축제기관 흥룡강성 교통투자그룹은 5일간 고속도로 통행료를 감면하는 5대 정책을 실시했습니다. 차주가 사전 예약만 하면 흥룡강성 내 고속도로를 거쳐 지치할 보규 두 톨게이트로 들어갈 경우 통행료 전액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톨게이트 출구에는 현장에서 직접 구운 꼬치를 무료로 시식하는 구역과 관광지 할인 통합권 배부 부스도 마련됐습니다. 철도 부문에서는 D6917 열차를 이동식 바비큐 문화 전시관으로 꾸며 여객들이 이동하는 동안 미리 두루미의 도시의 맛을 체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올여름 할빈 빙설 대세계가 선보인 야간 공연 만남 할빈, 할빈 빙설쇼가 다국적 출연진과 압도적인 무대 연출로 관객들의 뜨거운 반응을 이끌어내며 흥행 돌풍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 공연은 개막 이후 쇼폼 플랫폼에서 조회수 수백만 회를 돌파했을 뿐만 아니라 할빈을 찾은 관광객들 사이에서 여름철 필수 관람 코스로 자리 잡으며 얼음 도시 여름 관광의 대표 콘텐츠로 부상했습니다. 공연은 피겨스케이팅, 유럽 전통 민속춤, 패션쇼, 공중고개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구성됐습니다. 피겨스케이팅 단계에서는 출연진이 연속 회전, 리프트, 점프 등 고난도 동작을 성공시킬 때마다 객석에서 탄성과 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가장 열렬한 호응을 받은 것은 단연 공중고개였습니다. 출연진이 약 수 미터 상공으로 올라가 매달린 고리만 의지한 채 물구 나무서기, 몸 펼치기, 2인 리프트 등 위험천만한 동작을 선보이자 객석들은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정도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이후 출연진이 얼음판에 안전하게 착지하는 순간 전 관객이 기립해 함성과 함께 뜨거운 박수를 보냈습니다. 이 공연이 특별한 이유는 무대와 객석의 경계를 허문 적극적인 소통에 있습니다. 출연진들은 공연 중간에 객석으로 내려와 관객과 하이파이브를 나누고 꽃을 전달했으며 직접 관객 10여 명을 무대로 초청해 함께 춤을 추는 시간도 마련했습니다. 만남 할빈, 할빈 빙설쇼는 매일 저녁 6시 30분 할빈 빙설 대세계 빙설 공연장에서 정기적으로 공연되며 공연 시간은 약 70분입니다. 중로 국경에 자리한 수분아시는 서늘한 기후, 우수한 생태 환경과 완벽한 료행 숙박 시설을 바탕으로 여름철 자가용 피서 관광객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산동성, 료녕성, 길림성 등지에서 온 대규모 관광객들이 자가용으로 수분아를 찾아 호텔, 민박, 자가용 캠핑장에 머물며 섭씨 22도의 천연 서늘한 여름을 만끽하고 있습니다. 수분아시의 피서 자가용 료행 열기가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습니다. 수분아의 3년 피복률은 75%를 넘어 충분한 음이온을 공급하며 여름의 평균 기온은 섭씨 22.5도에 불과해 덥지 않고 습하지 않은 천연 피서 산소 카페입니다. 많은 산동산 관광객들은 저희 331 국도를 따라 북쪽으로 이동하며 수분아를 피서의 최종 목적지로 삼고 있습니다. 관광객들은 러시아식 정취가 다분한 거리를 거닐고 국문 관광지를 방문해 국경의 이국적인 정취를 느끼는 동시에 서늘한 저녁바람을 만끽했습니다. 현재 수분아의 여름 문화관광 활동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으며 서늘한 피서, 국경 관광, 자가용 캠핑 등 다양한 업태가 융합해 발전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주간종합 뉴스를 마칩니다. 편집의 김미란, 아나운서 김준옥이었습니다. 동북망 조선어 채널 홈페이지를 방문하시면 최신 뉴스와 다양한 정보를 더 많이 만날 수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시간이 지나도 여전히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울리는 고전 명작들을 다시 만나보는 시간을 가져보려 합니다. 지금 바로 고전의 세계로 떠나보겠습니다. 먼저 노래 한 곡 보내드립니다.

0: 라디오 극장 드라마 인생향연 오늘은 15번째 시간입니다. 농장에 갔다 돌아온 요가는 자전거를 가지고 마중 나온 효용과 함께 걸으며 집으로 향하고 있다.
1: 4시간을 잘 봤어. 오전엔 9시, 오후엔 4시에 한 번씩 있더구나. 처음 사흘은 엇갈렸는데 오늘은 제대로 왔어.
2: 배를 끼쳤네요.
1: 배라니 무슨 소리야. 아, 이번 걸음에 일은 다 처리했어?
2: 다 처리했어요. 원래는 어제 오려고 했는데 다들 아쉬워해서 어제 모임을 가졌어요.
1: 모임을 가졌군.
2: 네.
0: 한참을 머뭇거리던 호용이 드디어 용기를 낸 듯 말을 꺼낸다.
1: 유가.
2: 네?
1: 난 말 주변에 없어. 말할 줄도 모르겠고 또 공부도 못해 무식쟁이야. 그래도 장점이 있어. 난 성실하. 한 사람을 찍으면 진심으로 잘해줘. 진짜야. 다들 연분이 있어야 된다는데 육아가 우리 엄마와 우리지. 나와도 연분이 깊다고 생각하. 감정은 자주 접촉하느라면 생길 거야. 아무튼 이번에 와서도 우리 집에 있어. 있고 싶을 때까지 있어. 돌 일이 있으면 언제든 말하고.
0: 유관은 호용을 바라보며 말없이 고개를 끄덕인다.
1: 정말 나와 사귀는 게 싫다면, 그런 거라면 날 양오빠로 생각하. 어? 그래도 목숨 바쳐 잘해줄게. 진짜요.
0: 한목진의 집. 진혜화가 잘못을 저지른 어린애 마냥 다소곳이 소파에 앉아있다. 그 앞에 한목지가 버티고 서서 어머니의 경솔한 행동을 원망한다.
3: 아니, 뭐예요? 이 낯선 곳에서 사고 나면 어쩌겠어요?
0: 이때 정아줌마가 달려들어온다.
4: 진주임, 진주임.
3: 아줌마.
4: 찾았어요?
5: 없어요. 내 몸도 잘 거느지 못하는데 어떻게 따라가요?
4: 됐어요. 알았어요. 가보세요.
3: 아니. 안 돼요. 찾아보겠습니다.
4: 아니, 어딜 가? 그 다리로 어디 가서 찾아?
3: 어디든 찾아야죠. 사고가 나면 누가 책임져요?
0: 한목지가 급한 마음에 언성을 높이는데 한병선이 마침 집안에 들어선다.
6: 또 무슨 책임을 져?
3: 됐어요. 한석이가 오셨군요. 수습해보세요.
6: 왜 이래?
3: 물어보세요.
0: 한목지가 진혜화를 손으로 가리키고는 사전이를 찾으러 밖으로 나간다. 유채꽃밭 사이길. 정사전이 두 볼에 흐르는 눈물을 훔치며 길을 재촉한다. 집에 이른 정사전은 잠겨있는 대문 앞에 쪼그리고 앉아 무릎에 얼굴을 묻는다. 한목진의 집. 아내가 한 일을 알게 된 한병선이 한심하다는 표정으로 진혜화를 나무라만다.
6: 정말 더분이 없어. 내가 집이 없기만 하면.
4: 내가 왜 터무니없어요? 목지와 육아는 어릴 때부터 함께 자란 죽마고고 농촌에 가서 고생도 같이 했으니 둘이 잘 됐으면 해서 그러는데 뭘 잘못했다고.
6: 아니, 그런 생각이었으면 진작에 뭐 했어? 어?
4: 그때는
6: 요 소식이 누명을 벗으니 이러지. 어?
4: 네, 맞아요. 그래요. 이게 다 당신과 목재를 위해서예요. 이봐요. 당신은 아들을 위해 나쁜 간부로 될 자신이 있어요?
6: 무슨 소리야?
4: 모르면 가만히 있어요.
6: 유소식한테는 하나밖에 없는 법의 딸이요. 우리 묵지가 저렇게 된 데다 육아가 억울해할까봐 둘의 일은 아예 생각도 안 했소. 묵지와 사돈의 일이 기성사실로 됐는데 어떻게 사돈이한테 그러?
4: 뭐가요? 뭘 못해준 게 있는데요? 애를 공부하라고 돌려보냈어요. 공부하라고.
6: 말을 번복한 거잖소. 어? 당신이 뭐 태양이라도 돼요? 다 당신의 애워싸고 돌게. 전형적인 관료주의 봉건사상의 작가니요.
4: 작가님은 했죠. 마음대로 말해요. 왜요? 난 한목지 엄마예요. 아들을 위해서라면 못할 게 없어요. 당신은 뭐 했는데요? 네? 말해봐요. 집에서 날 욕할 줄밖에 모르고 한 달에 집에 몇 번 와요. 오기만 하면 이래저래 다 눈에 거슬려 하고. 당신만 그렇게 살아요? 그럼 당신이 이 집에 신경을 좀 써봐요.
6: 아니 그렇다고 당신이
4: 한변선 아무리야.
0: 남편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지자 진혜화는 급기야 머리를 싸쥐고 아름소리를 낸다. 한경선이 어쩔 수 없다는 듯 진혜화를 부축해 소파에 눕힌다.
6: 좀 높소. 다리 올려놓고.
0: 진고 구혜를 찾아갔던 유가가 대문을 나와 고개를 들어 하늘을 올려다보며 낮은 한숨을 내쉰다. 뒷미쳐 따라 넌 구혜가 걸음을 옮기기 시작한 유가를 불러세운다.
5: 유가야, 아무래도 안 되겠어. 한 번만 더 묻자. 잘 생각해봤어?
2: 그럼 잘 생각했지.
5: 아휴, 대체 무슨 생각해? 이건 불꽃등에 뛰어드는 거야. 허영이 어떤 사람이야? 그 어떻게 말이 통해?
2: 고해야 나한텐 이 몇 달 동안이 불꽃등이었어.

0: 이런다. 그건 생옥지야. 너 알잖아. 여자한테 결혼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1: 고해야, 내 보기엔 지금의 선택이 나한테는 제일 좋은 것 같아. 진짜야. 그들이 나한테 잘해줘. 그들과 있으면 행복해. 이렇게 신경 건두세우지 마. 내가 나한테 무책임하겠어? 간다.
2: 정사선의 집 대문 앞. 정사선의 아버지 정로군이 허겁지겁 달려온다.
3: 사선아, 사선아, 왜 돌아왔냐?
2: 자리에서 일어난 정사선은 다짜고짜 아버지를 집안으로 이끈다.
4: 들어가서 말해요.
3: 무슨 일이냐? 어서 말해봐. 약속했잖아. 시간 나면 보고 간다고.
4: 그들이 저 싫대요.
3: 쫓아내서? 결혼증까지 낸 정식 결혼인데 이렇게 쫓아내면 어쩌려고?
4: 정부에서 이혼도 해줄 수 있대요.
3: 이혼? 내가 실수라도 했냐?
4: 실수하고 없어. 그냥 사람 바꾸겠어요. 난 사람
3: 쓸게요. 내 말 들어. 사순아, 오늘은 네 오빠가 결혼하는 날인데 내가 막혀놓으면 안 돼요? 먼저 어디 가서 숨어있어. 남이 보면 안 되잖아. 저녁에 사람들이 나가면 그때 들어와. 이리 와, 이리 와. 가자.
2: 마침 아들의 잔칫날이라 혹시나 동네 사람들이 볼까봐 걱정된 정로군은 울음을 터뜨리는 정사조를 끌고 부랴부랴 자리를 뜬다. 사진관이다. 호영과 유가가 굳은 표정으로 나란히 사진기 앞에 앉아있다.
5: 가까이 앉으세요. 좀 더 가까이요. 네, 여길 보세요. 웃으시오, 웃으시오. 하나, 둘, 셋.
2: 찰칵 소리와 함께 유가와 호영의 모습이 카메라에 담긴다. 고난의 시간을 함께 겪고온 호영과 유가가 정식으로 부부의 연을 맺는다. 한편, 정사손 내 집. 내 식구가 거실에 희미한 등불 아래 앉아있다. 정사손의 어머니가 믿기지 않는다는 듯 딸을 바라보며 한탄한다.
6: 그들이 널 쫓아냈구나. 아휴, 정말 인정 없이 군다. 그 집에서 예단에 대해서 뭐래?
4: 예단이라뇨?
6: 아이고, 결혼이 파탄났으면 예단은 어쩌는가고.
7: 어머니, 지금 무슨 판인데 예단 얘기를 해요? 그게 중요해요?
2: 예단 얘기가 금시초문인 종사조는 놀라움에 눈을 크게 뜨고 어머니를 바라본다. 종사조의 오빠 종성이 격분해서 어머니의 말을 중단한다.
6: 네가 뭘 알아? 결혼을 파탄내면 예단 돈도 돌려줘야 돼. 우리 무슨 돈이 있냐? 그 600원으로 널 장가 보내고 집을 지었는데.
4: 600원이요? 어떻게 남의 예단 돈을 받아요?
7: 됐어요, 됐어요. 돈 얘기 그만해요, 엄마. 사선아, 시내 사람들은 정말 인정머리가 없어. 찾아가겠어.
3: 가긴 어딜 가?
7: 왜 못 가요? 에? 내 동생이 쫓겨왔는데 사선이가 사겠다면 몰라도 아니 따지겠어요.
3: 헛소리 치고 있네. 둘러봐. 이 마을에서 시집간 딸들이 시댁에서 쫓겨온 거 봤냐? 어? 나중에 내 동생이 어떻게 얼굴 들고 다냐?
2: 이 시각 한경선은 종사손의 시골 마을로 전화를 건다.
8: 아, 전진이야 수수 손으로 걸어줘. 급하.
2: 처음부터 동생이 한목지에게 시집가는 걸 반대했던 종성은 격군함을 금치 못한다.
7: 내가 오빠인데 보고만 있어요?
3: 그래도 못 가.
7: 갈 겁니다.
3: 못 간다고.
7: 갈 거라고요.
3: 가지 말라고.
4: 됐어요. 그만해요. 내가 알아서 해요.
2: 정사존의 집 식구들이 속을 태우고 있을 때 마을의 장휘계가 대장을 부축해 어둠 속에서 어디론가 부지런히 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두 사람이 도착한 곳은 바로 정사존의 집이다.
9: 정씨! 문 열게!
10: 데리고 나갈게요.
9: 정씨! 문 열라고!
10: 그릇들 좋아요.
3: 누구요?
10: 이리 와, 이리 와.
2: 장휘계의 목소리에 정성은 급히 정사존

0: 손을 꿰고 자리를 피하고 종사전의 어머니는 급히 상우에 놓여있던 그릇들을 채운다.
1: 정인감! 대장이 왔어! 문 여!
2: 러시! 얼른 문 열게! 어?
0: 정로군이 문을 열어준다.
3: 오늘 우리 아들 잔치 날인데 이 시간에 이렇게 소리 지르면 얼마나 재수없는가.
2: 이 집 사전이 집에 왔는가?
3: 사전이? 에, 조식을 따라가지 언젠가? 말이 다 아는데.
2: 그럼 도망친 건가? 시청자한테서 전화가 왔소. 사전을 찾더군.
4: 정영감, 탈주범을 숨겨두면 안 돼요. 조직의 임무를 완수 못한 건 정치 문제예요. 큰일이라고.
3: 진짜 안 왔다니까. 없어. 진짜 안 왔어.
4: 안 왔다고?
3: 그럼.
4: 대장, 들어가 봅시다.
0: 장회계와 대장이 막무가내로 밀고 들어가려는데 정성이 나와 그들 앞에 버티고 선다.
5: 에헤! 뭡니까?
4: 뭐기? 알려줄게. 지금 시에서 동생을 잡고 있어. 감히 감싸주면 다 공범이여.
5: 개뿔! 무슨 증거로 내 동생을 잡는다는 거요?
4: 증거가 필요? 어? 잡는 거 아니면 시에서 한밤중에 여기로 전화해 사람을 잡겠어? 어? 잘 됐어, 정성이. 동생을 믿고 이 말에서 평생 날뛸 생각 마. 알아들었으면 빨리 사전을 내놔서.
5: 귀 먹었어? 안 왔다고 말하자소.
4: 안 왔으면 우리를 들어가 보게요.
5: 뭔데?
4: 대장님 보세요. 이렇게 살아온 거 보면 동생을 집에 숨긴 게 확실해요.
2: 정성이, 사전이 왔으면 얼른 내놓게. 이 일로 온 마을이 연루되면 되겠는가?
5: 대사, 이 정성이 헛소리할 사람입니까? 어? 내 동생이 진짜 사고치고 왔으면 이렇게 조용하겠습니까?
4: 아, 그럼 우리를 들어가보게.
5: 개소리! 오늘은 내 첫날 밤이라고. 3시간 누워있는데 들어간다고? 대사, 사람은 평생 한 번 결혼하고 색시도 하나뿐이여. 이런 첫날 밤에 현명적 세일 때를 창조하는 거 지체하려고? 어? 온 마을 촌민들을 다 불러놓고 시비를 가려볼까요? 두 사람이 기어코 들어가겠다면 좋수다. 들어가시오. 안돼! 사람이 없으면 그냥 넘어갈 생각 마. 들어가!
4: 대장...
0: 정성이 강경한 태도로 나오자 대장이 할 수 없다는 듯 그를 쏘아보며 말한다.
2: 오늘은 좋은 날이네. 하는 거 계속하게.
4: 대장, 이렇게 그냥 하면 안 됩니다. 사전인 시에서 찾아달란 사람입니다.
2: 딸이 왔으면 얌전하게 돌려보내게. 손바닥만한 수수촌에서 숨긴. 어떻게 숨어?
4: 아이.
0: 대장이 말을 남기고 돌아선다.
5: 꺼져!
0: 정성의 호통에 장회계가 입을 삐죽하며 대장을 따라간다.
5: 아버지, 들어가요.
0: 깊은 밤. 소파에 앉은 한경선이 한 손으로 이마를 고이고 있다. 따뜻한 물을 담아든 진혜화가 곁에 다가와 앉는다.
6: 여보, 물 마셔요.
7: 좀 나았소?
6: 소식이 없어요?
7: 전화해봤는데 애가 거기에 없다. 아이고, 애가 오면 존중해줘.
6: 온다고요? 온다고요? 제발 오지 말래요. 이번에 진짜 돌려보내겠어요. 이 집을 뒤죽박죽으로 만든 것 좀 봐요.
7: 누가 그렇게 만들었소? 당신이 말이요?
0: 이때 두 손을 바지 호주머니에 찌른 한목지가 어느새 그들 앞에 와서며 목소리에 힘을 준다.
8: 돌려보낸데도 이 헌수석을 밟고 정정당당하게 보내야죠. 아무튼 나 때문에 여기에 있는 건데 섭섭하게 굴면 안 됩니다.
6: 누가 섭섭하게 했어? 얼마나 잘해줬는데 그냥 가버리다니. 이 늦은 밤에 어디 갔을까? 걘 시내에 아는 사람이 없고 집에선 정연이와만 친해. 정연이한테 간 거 아닐까요? 어?
0: 진해화의 귀띔에 한목진은 바로 종사전을 찾으러 나간다.
8: 정연이 학교에 가볼게요.
6: 아, 넌 가만히 있고 네 아버지를 보내.
8: 연수도 했는데 집에 계세요. 어디로 갈게요.
0: 한편 이 시각 호영이네 집. 아들 호영과 며느리 육아를 마주한 호영 어머니는 내단으로 준비한 이불감을 꺼낸다. 이 이불 겉감은 아껴먹고 아껴쓴 돈으로 산 거야. 내일 남한테 부탁해서 솜을 넣고 이불을 지어줄게. 대형 예비가 일찍 돌아가서 난 너희들에게 이불을 지어줄 복이 없어. 꼭 타복한 사람을 찾아 솜을 넣어줄게. 드라마 인생향연 15번째 시간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출연해 연변 조선호 라디오 텔레비전 영화 프로그램 역제중심 성우들 기획 허복순, 해설 최명옥, 제작 정설매, 감독 정홍매, 정감독의 리영민이었습니다.

0: 라디오 극장 드라마 인생향연 오늘은 16번째 시간입니다. 호영이네 집. 아들 호영과 며느리 육아를 마주한 호영 어머니는 레단으로 준비한 이불감을 꺼낸다.
1: 이 이불 겉감은 아껴먹고 아껴쓴 돈으로 산 거야. 내일 남한테 부탁해서 솜을 넣고 이불을 지어줄게. 대형 예비가 일찍 돌아가서 난 너희들에게 이불을 지어줄 복이 없어. 꼭 타복한 사람을 찾아 솜을 넣어줄게. 앞으로 육아한테 잘해줘. 육아가 너 같은 녀석한테 시집온 건 허씨 집안으로 말하면 복이 넝굴채 들어온 거야.
0: 호영이는 어머니의 말을 들으며 다짐하듯 고개를 끄덕인다. 입가에 잔잔한 미소를 띄운 채 살포시 고개를 숙이고 있는 육아의 머릿속에는 호영이가 자신에게 집을 지어주기 위해 건고기와 싸우던 일들이 스쳐 지난다.
2: 도마이에요. 살 죽이겠어요.
3: 그래 죽이겠다.
4: 괜찮소. 잘 들어. 오늘부터 요가를 괴롭히는 놈은 뛰어다 멈춰줄 줄 알아.
2: 오빠 됐어. 그만 싸워. 건국이 건국대 우리 집을 안으로 좀 옮겨줄게. 그럼 되겠지. 자네네 집을 안 막을게. 인상금 베풀면 돌아오는 법이네. 이걸로 끝내게.
3: 호영!
0: 호영이 어머니가 싸움을 말리며 뒤돌아서는데 건국이 벽돌장을 집어들고 달려들어 호영이 머리를 내리친다.
3: 오지 말아요!
0: 호영은 놀라서 다가서려는 어머니와 육아를 멈춰 세우고 두 눈을 부릅뜬 채 건국이를 쏘아본다. 검붉은 피가 흘러내리며 호영이 얼굴은 삽시에 피범벅이 된다. 호영은 두 손을 바지 호주머니에 찌른 채 한 걸음 한 걸음 건국이 앞으로 다가간다. 그 기세에 겁을 먹은 건국이네 부부가 슬슬 뒷걸음을 친다.
5: 개다시 뒤에서 몰래 손을 써?
0: 호영이가 벽돌장 하나를 주워들고 건국이 앞에 바투들이 댄다.
5: 자, 한 번 더 쳐봐.
3: 쳐! 치라고!
0: 호영이 벽돌장을 바닥에 맺히자 건국이네 부부가 몸을 흠칫한다.
3: 호영! 너는 무리하게 나오지 마. 허영아, 잘 들어. 널 무서워하네.
2: 함부로 하지 마요.
3: 함부로 하지 마.
5: 함부로 하면 어쩔 건데. 잘 들어. 요구한테 집을 지어주고 말 거야. 어쩔 건데. 우리 집에서 편안하게 살게 하겠다고. 이 마당에서 평생 살게 하겠다고. 어쩔 건데. 이견 있으면 나한테 덤벼.
0: 요가는 터지려는 울음을 애써 참으며 호영기를 바라본다. 호영의 살기 등등한 표정에 겁을 먹은 건국은 건성으로 몇 마디 내뱉고 아내와 함께 집안으로 들어가 버린다.
3: 그래, 딱 기다려. 기다려, 기다리라고.
0: 지난 일들을 떠올리는 요가의 얼굴에 미소가 어린다. 어려운 세월 애지중지 키워온 아들과 마음으로 위해주고 지켜주던 육아를 마주한 호영이 어머니가 간절한 당부를 이어간다.
1: 대영아, 우리가 으리으리한 가문은 아니지만 육아를 섭섭하게 하면 안 돼. 육아야.
6: 네.
1: 육아야, 서운하지? 대영이와 결혼했어서 정말 고마워. 내 평생에 별로 값이 가는 거 없다. 대영이는 내 목숨이야. 앞으로는 대영이 너한테 맡길게. 난 널 믿어, 육아야. 넌 똑똑한 애야.
0: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잇던 호영 어머니가 요가와 호영이의 손을 맞잡아주며 눈물을 흘린다.
7: 어머니.
1: 아들.
2: 애는 기뻐.
0: 호용이 다가서며 어머니의 어깨를 감싸앉는다. 새로운 시작을 약속하는 세 사람의 얼굴에 기쁨이 어린다.
6: 계십니까? 아저씨!
0: 한편 한목지가 기사와 함께 정연의 학교로 찾아온다. 자물쇠가 잠겨진 대문 앞에 선 기사가 안을 향해 소리친다.
6: 누구 없어요? 문 열어요!
7: 누구야?
0: 경비실에 불이 켜지고 나이 지긋한 경비 아저씨가 나온다.
6: 에이, 아저씨! 늦은 밤에 정말 죄송합니다. 미안하지만 복습반에 한정연을 찾아주세요.
7: 당신들은 누구야?
6: 집시꼽니다.
0: 기사가 자신의 뒤에 서 있는 한목지를 가리키며 해석한다.
6: 아, 저분은 오빠고요.
7: 지금 이게 몇 시야? 한밤중에 사람을 찾아오다니. 날이 밝으면 그때 다시요.
6: 하나만 물읍시다. 오늘 정연이를 찾아온 여자애가 있습니까? 하룻밤 자려고요.
7: 당연히 없지. 규정이 있다소. 외부 사람은 절대 학교에서 못 잔다고.
6: 부탁합니다. 정연이를 불러주세요. 무릎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7: 안 된다고 했잖소. 규정을 지켜야지. 일이 있으면 내일 다시요.
6: 에? 저기, 아저씨, 잠깐만요.
8: 성상이, 성상이.
0: 기사가 돌아서 가는 경비 아저씨를 부르는데 한목지가 말린다.
8: 정연이한테 왔을 리 없어. 관리가 이렇게 오면 안 돼. 찾아왔으면 정연이가 집에 알릴 거야. 급해서 그 생각 못했어.
6: 근데 그가 여기에 다른 아는 사람도 없잖소.
8: 류춘호.
6: 에? 류과상네 집을. 아, 가게요, 같이 가게.
8: 에, 거기에도 없어. 류과상이 사준을 데려왔어. 사존이 거길 갔으면 류춘원과 같은 사람은 진작 사존이를 끌고 공을 타러 왔어.
0: 한편 이 시각 종사존네 집 역시 조용하지 못하다. 오빠 종성은 고개를 푹 숙이고 앉아있는 종사존을 마주하고 상황을 분석한다. 종사존의 곁에 앉은 어머니도 걱정어린 눈빛으로 딸을 바라본다.
4: 그때 너 때문에 한목지가 다리 끊어졌어. 그런데 그 집에서 뛰쳐나와 이렇게 말썽을 일으켜서 그러니 도망칠 수밖에.
9: 잘못한 거 없는데 왜 도망쳐요? 지금 가서 똑똑히 말하겠어요.
4: 아이고 멍청아. 그만 사람들이 찾아 헤매는 네 발로 들어가면 좋은 일이 있겠어?
9: 내가 도망치면 오빠는 어떡해요?
10: 사전아, 우린 그 집에 마음의 빚을 졌어.
0: 아버지 정로군이 들어서며 다짜고짜 아들에게 분부한다.
7: 아이고, 빙빙해놓을 게 뭐야. 정상아,
4: 네.
7: 날 받기 전에 동생을 보내버려. 빨리.
4: 빨리, 아버지 말더라. 빨리 가.
0: 어두운 밤 정성은 정사전을 이끌고 좁은 들길을 달리고 있다. 마을을 벗어나 으슥한 들판까지 오자 정성은 걸음을 멈춘다.

0: 사준아. 사준아, 나 여기까지야.
1: 네, 네.
0: 사준아, 내 말 들어. 꼭 세제 고모님 집에 가야 돼요. 이제 잠잠해지면 오빠가 보러 갈게.
1: 오빠, 안신의 집에 돌아갈래요. 시아버지는 좋은 간부여서 난 저기 오지 않을 거예요.
0: 멍청하기, 왜 그리 단순해. 네가 미움을 싸서 그 집에서 트집 잡으면 어쩌려고.
1: 무슨 헛소리 해요.
0: 안 돼, 아예 생각도 하지 마.
1: 아, 됐어요, 가겠어요.
0: 아유, 잠깐만, 명심해. 하늘이 무너져도 오빠가 있어. 밤길에 조심해. 곧바로 고모님 집 가, 어?
1: 알았어요.
0: 빨리 조심해.
2: 제자리에 서서 종사손의 모습이 보이지 않을 때까지 눈바래만 종성은 다시 돌아서서 오던 길로 뛰어간다. 한편 한동안 앞만 보고 걸음을 재촉하던 종사손은 문득 제자리에 멈춰서서 두 눈을 깜빡이며 골똘히 뭔가를 생각하더니 결심을 내린 듯 다른 방향으로 발걸음을 옮긴다. 한목진의 집.
3: 아줌마! 아줌마!
2: 한목지가 집에 들어서며 정아줌마를 부른다.
3: 사전이 왔어요?
4: 안 왔어.
3: 아니, 아버지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4: 안 왔어. 내 말은 전화 안 왔다는 건 찾아서 데리고 오는 중일 수도 있다는 거야. 급해 말고 천천히 기다려. 어?
3: 일 보세요.
2: 거실 소파에 앉아 생각에 잠겨있던 한목진은 문득 얼마 전 진혜화가 자신에게 했던 말을 떠올린다.
5: 목지야.
3: 예?
5: 얼마 전에 엄마가 중독적으로, 아니 동의도 없이 사존이와 결혼시켰어. 네가 기분이 나쁜 거 알아. 엄마가 사과할게. 미안해. 엄마가 잘못했어.
3: 오늘 왜 이러세요? 무슨 뜻입니까?
2: 한목지가 뭔가 짐작한 듯 낮은 한숨을 내쉬는데 가방을 맨 정년이 들어선다. 거실에 앉아있는 한목지를 발견한 정년은 메고 있던 가방을 벗어 한목지 어깨를 친다.
1: 오빠 너무 했어요.
3: 왜 그래? 근데 공부는 안 하고 집에 왜 왔어?
1: 사람 찾으러 학교까지 왔는데 어떻게 안 와요?
3: 한두 마디로 설명하기 어려워.
1: 사손님만 괴롭히고 이젠 길바닥으로 내몰다니요.
3: 내가 사손님을 괴롭혔다니. 엄마한테 물어봐.
2: 한목진은 다시 어머니의 얘기를 떠올린다.
5: 그냥 사과하는 거야. 그리고 네가 그렇게 사존이를 싫어하면 사존이를 돌려보낼까?
1: 갈게요!
2: 한정연의 원망어린 눈빛을 마주한 한목진은 변명하듯 말한다.
3: 기차역, 버스역 다 찾아봤어. 전화를 지키고 있는데 소식이 없어.
1: 그렇게 관심하는데 쫓아냈어요?
3: 내가 몰라라. 오빠는 장애인이야. 걔를 여기에 두면 걔 일생을 망쳐. 내 생각만 하면 안 되지. 너라면 자기보다 엄청 나이 많은 장애인과 평생 살겠어?
1: 싫을 게 뭐예요? 내가 사랑하면 누구든 좋아요.
3: 넌 아직 어려서 몰라. 이제 크면 알게 될 거야.
1: 그래요. 오빠만 다 알아요.
3: 사준이 어디 갔는지 알아?
2: 종학교 의무실 의무일꾼으로 취직한 유가가 가운을 걸치고 도구들을 정리하고 있다. 노코소리와 함께 종사손이 문 앞에 나타난다. 유가의 얼굴엔 놀란 표정이 어린다.
6: 종사손? 여긴 웬일이에요?
2: 종사손이 성큼성큼 유가 앞에 다가선다.
6: 궁금한 게 있어서 왔어요. 지금도 한목지를 사랑해요? 무슨 말이죠? 한목지가 나 싫대요. 수수천에 돌아가래요. 오늘 물어보려고 왔어요. 내가 가면 언니가 한목지를 보살필 수 있어요?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왜 이래요? 나와 결혼하기 싫고 언니랑 결혼하겠대요. 나하고? 둘이 이미 결혼하지 않았어요? 그건 거짓말이에요. 둘이 사귄 지 그렇게 오라면서 그 사람을 몰라요? 식구들한테 화가 치밀어서 그렇게 말한 거예요.
7: 왜 화가 났죠?
6: 언니한테 부담이 될까봐 그러죠.
2: 정사절을 한참이나 바라보던 요가가 할 말을 잃은 듯 돌아서 창문을 마주하고 앉는다. 정사존이 그의 등 뒤로 다가가 말을 계속한다.
6: 언니, 한목지를 빼앗거나 언니와 싸우려고 한 거 아니에요? 한목지가 괴로워하는 거 보고 아직도 한목지 마음에 언니가 있다는 거 알아요. 아무튼 우리 사이에 결론이 있어야 될 것 같아서요. 아무튼 전...
7: 더 말할 필요 없어요. 싸우러 왔대도 사전이가 이겼어요. 마침 잘 왔네요.
2: 요가는 사무상 서랍을 열고 사탕을 한 움큼 꺼내 정사전의 손에 쥐어준다.
7: 자요. 나 결혼했어요.
6: 네?
7: 이제부터 나 한목지 마음에서 없어질 거예요. 정사전 남편이니까 사전이가 아껴주고 덜 봐줘요.
6: 네? 약속 지킬 거죠?
7: 당연하죠.
2: 요가에게서 다짐을 받고 난 정사조는 얼떨뜨름한 표정으로 의무실을 나간다. 정사조의 모습이 보이지 않자 요가는 다리의 맥이 풀리는 듯 걸상에 앉는다. 얽히고 설킨 한목지와 인연을 결혼과 함께 놓아버릴 수밖에 없었던 요가는 정사존이 남긴 뜻밖의 말에 충격을 먹은 듯 굳어진 표정으로 꼼짝 않고 자리에 앉아있는다. 한편 두 손에 사탕을 움켜쥔 채 학교 대문을 나서던 정사존은 양쪽 호주머니에 사탕을 나눠 넣는다.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온 사탕 하나를 주워 종이를 바른 정사조는 천천히 사탕을 입에 넣고 씹는다. 사탕의 달콤한 맛만큼이나 자신의 달콤한 미래를 생각한 듯 사탕을 먹고 있는 정사조의 입가에 웃음이 어린다. 한편 미동도 하지 않고 앉아있던 요가의 두 눈에 눈물이 맺힌다. 억울하고 속상하고 야속한 심정이 눈물이 되어 흘러내린다.

0: 한옥진의 집. 타박타박 발자국 소리와 함께 정사손이 습관처럼 들어선다. 거실을 지나던 정사손은 소파에 앉아있는 진혜화를 발견하고 쪼볕거리며 다가간다. 정사손을 발견한 진혜화의 눈빛에도 놀라움이 어린다. 큰 결심을 내린 듯 성큼성큼 진혜화의 앞으로 다가간 정사손은 곧 호주머니에서 사탕들을 꺼내 차탁에 놓는다.
1: 이건 이 결혼사탕이에요.
0: 사탕과 정사손을 번갈아 바라보던 진혜화가 믿기지 않는다는 듯 묻는다.
2: 진짜로 육아의 결혼사탕이야?
1: 네.
2: 아, 왜 이렇게 빨리 결혼했대? 그전에 왜 아무 소식도 못 들었지?
1: 자, 사탕 드세요.
2: 너 어제 온밤 어디 갔댔어? 육아한테까지 찾아갔어?
1: 물어보러 갔어요. 정말 육아가 오면 묵지씨를 잘 보살필 수 있는가고요.

드라마 인생향연 16번째 시간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출연해 연변 조선어 라디오 텔레비전 영화 프로그램 역제중심 성우들 기획 허복순, 해설 최명옥, 제작 정설매, 감독 정홍매, 정감독의 리영민이었습니다.

0: 흥룡강 조선어 방송.
1: 흥룡강 조선어 방송.
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중국 하이빈에서 보내드리는 흥룡강 조선어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주간 종합뉴스입니다. 북쪽으로는 흑화, 남쪽으로는 삼화, 동쪽으로는 감옥사, 서쪽으로는 카스에 이르기까지 상반기 외국인 관광객의 중국 입경 관광 목적지가 중국 전역을 아우르고 있습니다. 최근 추날 료행이 발표한 입경 관광 데이터에 따르면 해당 플랫폼에서 비중국 여권 관광객이 구매한 입경 항공편 목적지가 국내 160개 도시를 커버했으며 상반기 외국인 관광객이 가장 좋아하는 국내 목적지 도시 톱20에 할빈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데이터에 따르면 일선 도시 및 지역의 중심 도시들은 성숙한 국제화 서비스 보상을 바탕으로 여전히 입경 관광객의 첫 번째 선택지가 되고 있습니다. 전통적인 대도시 외에도 외국인 관광객들은 상반기에 더 많은 보석 도시를 깊이 탐방했습니다. 한편 상반기 성장 속도가 가장 빠른 입경 관광 잠재력 도시는 경해, 알타이, 흑하 등으로 입경 항공권 물량이 전년 동기 대비 모두 2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도가 민박의 최신 데이터에 따르면 할빈이 전국 여름철 15일 이상 연속 여행 거주 10대 인기 도시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시원하고 쾌적한 기후와 완벽한 생활 인프라로 인해 얼음의 도시 할빈은 자녀 동반 피서와 슬로우 트래블 체험의 최적지로 자리 잡았습니다. 데이터에 따르면 30세에서 45세 사이에 자녀를 둔 가정이 장기 여행의 주요 소비층으로 전체의 50% 이상을 차지했습니다. 이 밖에 18세에서 25세 사이의 젊은 관광객의 민박 예약량은 전년 동기 대비 크게 증가했으며 중앙대가, 성소피아 성당, 성화강변의 민박이 젊은이들에게 가장 큰 인기를 끈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오가 막 지난 시각, 할빈 빙설대세계 단지 내 맥주 텐트는 이미 좌석의 60% 이상이 찼습니다. 시민과 관광객들은 일찌감치 자리를 잡고 둘러앉아 이야기를 나누거나 아이들과 여유로운 시간을 보내며 저녁 행사 시작을 기다렸습니다. 7월 초 막을 올린 제24회 할빈 국제맥주축제가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얼음도시 할빈의 여름 문화관광 콘텐츠를 풍성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번 맥주축제에서는 서부 예취공원을 새롭게 조성하고 맛있는 먹거리와 맥주, 문화장터, 무형 문화유산 야간관광, 스포츠 경기 등을 아우르는 8개 테마구역을 마련했습니다. 행사장 면적과 규모 모두 역대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눈꽃 대관람차 아래에 마련된 할빈 로컬 문화장터는 많은 관광객들이 가장 먼저 찾는 인기 공간입니다. 이곳에는 문화관광기업과 무형 문화유산 장인 등 44개 부스가 입점했습니다. 바로 옆에 북대황 판화전시 부스 역시 많은 관람객들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수십 점의 작품에는 흑토지에서의 노동 풍경을 고스란히 담아냈습니다. 마그넷과 열쇠 고리, 문진 등 문화 상품은 예술성과 실용성을 모두 갖췄습니다. 3D 프린팅으로 제작한 도시 랜드마크 피규어와 맞춤형 배지 등 첨단 기술을 접목한 굿즈도 관람객들의 눈길을 끌었습니다. 해가 저물자 단지 내 12만 평방미터 규모의 무형 문화유산 전등회에 설치된 등불들이 하나둘 불을 밝혔습니다. 전통 등불에 첨단 조명, 영상 기술을 접목해 화려한 야간 경관을 선보였습니다. 이제 할빈 국제맥주축제는 단순한 맥주축제를 넘어 무형 문화유산 전승과 야간 소비, 국제 교류를 잇는 문화허브로 발전하며 할빈의 사계절 문화관광 발전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열전 2026년 GGR 바비큐 미식축제가 개막했습니다. 이를 통해 두루미의 도시 바비큐라는 특색 소비 및 문화관광 융합 브랜드의 전국적 영향력을 한층 높일 예정입니다. 올해 GGR 바비큐 축제는 지역의 벽을 허물었습니다. 치박, 서주, 곤명, 금주, 연변, 가슈릴, 학강 등 전국 7개 바비큐 특색 도시에서 대표 음식 업체들이 대거 참여해 자리를 꾸몄습니다. 북위 47도 황금축산대에 자리 잡은 GGR에서는 살이 부드럽고 육질의 결이 고른 우수한 요구를 키워내 정통 바비큐의 최적의 식재료를 공급합니다. 여기에 소금과 커민을 넣는 대표적인 전통 조리법, 밀리미터 단위로 절단하는 기준과 산지 추적이 가능한 표준화 시스템이 어우러져 독자적인 두루미의 도시 바비큐 브랜드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활기 넘치는 미식축제를 계기로 전국 각지의 료식업체, 냉동물류, 조리식품업계 투자자들이 GGR로 모여들었습니다.
미식축제기관 흥룡강성 교통투자그룹은 5일간 고속도로 통행료를 감면하는 5대 정책을 실시했습니다. 차주가 사전 예약만 하면 흥룡강성 내 고속도로를 거쳐 지치할 보규 두 톨게이트로 들어갈 경우 통행료 전액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톨게이트 출구에는 현장에서 직접 구운 꼬치를 무료로 시식하는 구역과 관광지 할인 통합권 배부 부스도 마련됐습니다. 철도 부문에서는 D6917 열차를 이동식 바비큐 문화 전시관으로 꾸며 여객들이 이동하는 동안 미리 두루미의 도시의 맛을 체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올여름 할빈 빙설 대세계가 선보인 야간 공연 만남 할빈, 할빈 빙설쇼가 다국적 출연진과 압도적인 무대 연출로 관객들의 뜨거운 반응을 이끌어내며 흥행 돌풍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 공연은 개막 이후 쇼폼 플랫폼에서 조회수 수백만 회를 돌파했을 뿐만 아니라 할빈을 찾은 관광객들 사이에서 여름철 필수 관람 코스로 자리 잡으며 얼음도시 여름 관광의 대표 콘텐츠로 부상했습니다. 공연은 피겨스케이팅, 유럽 전통 민속춤, 패션쇼, 공중고개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구성됐습니다. 피겨스케이팅 단계에서는 출연진이 연속 회전, 리프트, 점프 등 고난도 동작을 성공시킬 때마다 객석에서 탄성과 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가장 열렬한 호응을 받은 것은 단연 공중고개였습니다. 출연진이 약 수 미터 상공으로 올라가

매달린 고리만 의지한 채 물구 나무서기, 몸 펼치기, 2인 리프트 등 위험천만한 동작을 선보이자 객석들은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정도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이후 출연진이 얼음판에 안전하게 착지하는 순간 전 관객이 기립해 함성과 함께 뜨거운 박수를 보냈습니다. 이 공연이 특별한 류는 무대와 객석의 경계를 허문 적극적인 소통에 있습니다. 출연진들은 공연 중간에 객석으로 내려와 관객과 하이파이브를 나누고 꽃을 전달했으며 직접 관객 10여 명을 무대로 초청해 함께 춤을 추는 시간도 마련했습니다. 만남 할빈, 할빈 빙설쇼는 매일 저녁 6시 30분 할빈 빙설대세계 빙설 공연장에서 정기적으로 공연되며 공연 시간은 약 70분입니다. 중로 국경에 자리한 수분아 씨는 서늘한 기후, 우수한 생태 환경과 완벽한 료행 숙박 시설을 바탕으로 여름철 자가용 피서 관광객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산동성, 련용성, 길림성 등지에서 온 대규모 관광객들이 자가용으로 수분아를 찾아 호텔, 민박, 자가용 캠핑장에 머물며 섭씨 22도의 천연 서늘한 여름을 만끽하고 있습니다. 수분아 씨의 피서 자가용 료행 열기가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습니다. 수분아의 3년 피복률은 75%를 넘어 충분한 음이온을 공급하며 여름의 평균 기온은 섭씨 22.5도에 불과해 덥지 않고 습하지 않은 천연 피서 산소 카페입니다. 많은 산동성 관광객들은 저희 331 국도를 따라 북쪽으로 이동하며 수분아를 피서의 최종 목적지로 삼고 있습니다. 관광객들은 러시아식 정취가 다분한 거리를 거닐고 국문 관광지를 방문해 국경의 이국적인 정취를 느끼는 동시에 서늘한 저녁 바람을 만끽했습니다. 현재 수분아의 여름 문화 관광 활동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으며 서늘한 피서, 국경 관광, 자가용 캠핑 등 다양한 업태가 융합해 발전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주간 종합 뉴스를 마칩니다. 편집의 김미란, 아나운서 김준옥이었습니다. 동북망 조선어 채널 홈페이지를 방문하시면 최신 뉴스와 다양한 정보를 더 많이 만날 수 있습니다.

음악 극장. 안녕하세요. 현국화입니다. 우수한 중국 음악과 함께하는 음악 극장입니다. 음악과 함께하는 좋은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0: 드라마 숨바귀꽃 기획 허복순, 연출 김은희. 69번째 시간입니다. 행디 어머니는 이젠 판판 딴 사람으로 변하였다. 가늘게 뜨고 있는 예쁜 두 눈에는 다시금 부드러운 빛이 반짝이었다. 품에는 한창 엄마 젖을 먹고 있는 포동포동한 아들이 안겨 있었다. 그는 어머니가 자기를 바라보는 것을 보자 감격과 행복의 미소를 보내었다. 어머니는 그 미소를 보고 몸을 흠칫하였다. 그랬다. 행디도 언제나 저렇게 웃었다. 아름다운 그 처녀는 자기의 며느리로 되기 전에 눈을 감아버리고 자기 어머니에게 행복을 찾아주었다. 어머니의 추억은 점점 더 먼 곳으로 거슬러 갔다. 치즈네 부부, 진명 정치위원, 나팔수 아바이, 우수 만자, 덕수나바이, 모든 사람들의 일이 꼬리를 물고 밟혀왔다. 그는 다시금 불빛 아래 더더욱 붉은 윤기가 흐르는 기쁨에 넘친 얼굴들을 뜯어보았다. 행복에 겨워 웃음을 담뿍 담고 있는 얼굴들은 마치도 열사들의 붉은 피가 비춰주어 빨갛게 된 것만 같았다. 그는 딸과 사위 그리고 그들의 가슴에 단 붉은 꽃을 눈여겨보았다. 그 붉은 꽃은 그의 막내딸 만자 머리에 꽂혀있던 피에 빨갛게 물든 그 쓴바귀 꽃만 같아 지금도 방울방울 떨어지는 피가 보이는 듯하였다. 눈길을 부끄러움에 빨갛게 상기된 딸의 젊은 얼굴에 돌린 어머니는 마치 다시 살아난 성매를 보는 것만 같아 정말 와락 끌어안고 큰 소리로 부르려고 하였다.
1: 아주머니가 말할 차례입니다.
0: 류구장이 친절하게 귀뜸해 주었다. 정신이 펄쩍 든 어머니는 깊은 한숨을 짓고는 습관적으로 입을 꾹 다물었다. 입가에는 또 가는 주름살이 깊이 패였다. 그는 될수록 태연하고 즐거운 모습을 보이려고 애를 쓰며 천천히 일어나서 희끗희끗한 머리를 쓰다듬고는 떠듬떠듬 입을 열었다.
2: 나가던 러파가 무슨 할 말이 있겠소. 이들 둘은 천상 배필이니 나도 기쁘어. 그저 두 사람 한마음 한뜻으로 같은 사업을 하고 있어 화목하게 살아가리라는 걸 아는 바이니 이 의미는 마음 놓수다.
0: 어머니는 잠깐 멈추고 한숨을 깊이 쉬더니 한 손을 들어 다시 희숙한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을 이었다.
2: 난 이 애들의 오늘을 보니 성매와 철공이가 생각나는구만. 그들은 얼마나 좋은 사람들이었소. 정말 훌륭한 한 쌍이었지. 성매는 그때 나보고 형편이 좋아지면 수윤이네하고 같은 날에 잔치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는 오늘 일을 보지도 못하고 있지 않소. 난 오늘 같은 날이 정말 쉽사리 얻어진 것이 아니라고 말하고 싶수다. 공산당과 팔로군 그리고 희생된 훌륭한 사람들이 없다면 우리 중국은 벌써 외놈들에게 망해버렸을 거오. 이 모든 것은 피와 땀으로 바꿔온 것이다.
0: 어머니는 말할수록 가슴이 쓰라려 눈곱이 촉촉이 솟아들었다. 그는 집안의 공기가 점차 무거워지는 것을 느끼고 인차 소매로 눈을 씻고 가까스로 웃음을 지으며 말머리를 돌렸다.
2: 아휴, 내 정신 좀 보게. 내가 무슨 소리를 하나. 이젠 더 할 말이 없수다. 그저 저 애들이 하루빨리 떡돌 같은 외손자를 나에게 안겨주길 바랄 뿐이오.
0: 결혼식이 순서대로 끝나자 사람들은 빙 둘러앉아서 닦은 낙화생과 빨간 대추를 먹으며 수연이와 강영천을 한가운데 가둬놓고 이래라 저래라 하며 즐겁게 놀았다. 강영천은 그들의 강요에 따라 담배를 몇 곽 들고 돌아가며 매 사람들에게 한 대씩 나누어주고 수연이는 그 뒤를 따르며 불을 붙여주었다. 그가 련락원 장동무 앞에 와서 막 성냥을 그어 불을 붙이려 하는데 장동무가 흥 하고 콧바람을 불어 불이 꺼져버렸다. 수연이는 련이어 세가치를 그었으나 담뱃불을 붙이지 못하였다. 그는 얼굴이 빨갛게 상기되고 웃음을 참을 수 없어 우선 장동무의 수염에다 불을 대었다. 하는 소리와 함께 수염이 뭉청 타버렸다. 사람들은 와하하 폭소를 터뜨렸다. 또 어떤 사람이 수연이에게 노래를 요청하고 피리를 잘 부는 강영천이 반주를 하게끔 하였다. 수연이는 동생 덕광이와 마찬가지로 노래를 즐겨 부르지 않았으나 여럿의 성화에 못 이겨 꼬마 소몰이 노래를 하나 불렀다. 쇠소리가 약간 섞인 굵직한 목소리는 비록 얼마간 딱딱한 감이 있었으나 맑고도 쟁쟁하였다. 거기에다 은은한 피리 소리까지 반주하니 매우 특히 좋았다. 사람들은 박수갈채를 보내며 재청을 요구하였다. 어떤 사람은 수연이에게 쓴바귀꽃 노래를 부르라고 딱 직어까지 주었다. 이 노래는 처녀들 속에 널리 불리고 있는 민요로서 수연이도 어릴 적부터 부를 줄 알기에 서슴지 않고 불렀다. 수연이가 노래를 다 부르자 옥자와 오건이가 또 그들 둘이 입맞추라고 떠들었다. 류구장이 나서서 웃으며 그들을 구원해 주었다.
1: 밤이 깊었는데 그만하지. 내일 또 일을 해야지 않나. 신랑 신부를 용서해 주자꾸나. 신방에 남아서 몰래 입 맞추겠으리.
0: 사람들이 모두 돌아갔다. 어머니도 뒤에 남아 물건들을 거두고 나서 도어마디 당부하고는 가버렸다. 집안에는 그들 둘만이 남았다. 수연이는 고개를 숙인 채 몸을 틀고 구두에 걸터앉아 있었다. 부드러운 새까만 머리카락이 그의 빨간 얼굴을 가리워주고 있었다. 강영천은 습관적으로 손을 허리춤에 찌르고 왔다 갔다 거닐고 있었다. 이윽고 그는 수연이 옆에 와서 앉으며 다정스레 물었다.
3: 지쳤소?
2: 아니요. 지치다니요.
0: 수연의 목소리는 가늘게 떨렸다. 몸은 비록 옴짝 않았으나 가슴은 불이 타번지는 듯이 활랑거렸다. 강영천은 손을 가볍게 그의 둥근 어깨 위에 올려놓고 행복에 겨운 미소를 지으며 수연의 빨간 얼굴과 매끈한 목을 바라보았다. 수연이는 고개를 들고 머리를 뒤로 쓰다듬었다. 긴 속눈썹이 보호해주고 있는 그의 예쁜 큰 눈은 두 개의 맑은 샘물과 꽃 같았다. 그는 영천의 수축한 얼굴을 뜯어보았다. 세찬 격동으로 하여 영천의 얼굴에는 홍조가 피어오르고 눈에는 행복의 빛이 반짝거리었다. 수연이는 그에 대한 뜨거운 사랑으로 가슴이 그들먹하여 영천의 손잔등을 살살 오르만졌다. 불꽃이 깜빡거리더니 차차 빛을 잃으며 심지에서 탁탁 소리를 내었다.
2: 아니, 그만 내버려둬요.
0: 수연이는 그가 심지를 돋구려는 것을 보고 부드러운 정을 한폭 담아 말하였다. 영천이는 추춤하였다. 수연이 눈은 그에게 모든 것을 알려주었다. 그는 가슴 속에 뜨거운 것이 울컥 치밀어 수연의 어깨를 덥석 끌어안았다. 수연이는 그의 가슴에 꼭 안겨 뜨거운 입술로 급급히 그의 얼굴을 찾았다. 등잔불은 수집어하는 처녀의 눈처럼 앞의 전경을 보기가 부끄러운 듯이 깜빡하고는 꺼져버렸다.
3: 수연이, 동무가 날 이렇게도 사랑해주니 내 가슴에는 정말...
0: 수연이를 꼭 끌어안고 있는 강영천의 목소리는 약간 떨렸다.
3: 낡은 사회에서 나 같은 가난뱅이는 장가들 생각도 못했소. 하지만 지금 동무는 누구보다 더 날 사랑해주고 있잖소.
0: 수연이는 얼굴을 그의 가슴에 파묻고 손으로 그의 어깨를 어루만지며 더없는 행복에 잠겨 정겹게 말하였다.
2: 그걸 말해서 뭐래요. 여보, 저도 당신이 와서야 혁명의 길에 나서게 되지 않았어요. 이건 모두 당이 있기 때문에 얻어진 것이죠.
0: 그는 갑자기 콧마루가 찡하여 말을 이어나갈 수 없었다.
3: 수연이, 왜 그러?
0: 영천이는 가슴팍에 뜨거운 눈물이 떨어지는 것을 느꼈다.
2: 전 얼마나 많은 훌륭한 동지들이 쓰러졌는가를 생각했어요.
0: 수연이는 눈물을 닦았다.
2: 어머니가 방금 이야기했지만 성매는 얼마나 훌륭한 사람이에요. 그가 철공동물을 얼마나 사랑했다고요. 하지만
3: 그래서 어머니 말씀이 옳소. 그런 훌륭한 동지들이 없었다면 우리의 오늘의 행복도 있을 수 없고 중국도 벌써 망해버렸을 거요. 수연이, 우리는 이제 더 힘을 내어 사패야 당과 희생된 동지들을 대할미 먹이소.
0: 수연이는 대답하지 않고 그의 품에 바싹 파고들었다. 영천이도 그를 더욱 옥색에 끌어안았다. 흰 눈을 떠인 영봉들은 은으로 만든 거인 마냥 검은 별 하늘에 우뚝 솟아 마을의 동정을 굽어보고 있었다. 산간 마을은 검푸른 장막을 덮쓰고 조용히 산에 안기어 깊은 잠이 들어 있었다. 설날에 제일 기뻐 날뛰는 장난꾸러기 아이들마저 이때에는 엄마 품속에서 단잠이 들어 내일은 어떻게 놀까 하는 아름다운 꿈을 꾸고 있었다. 하지만 이 세 칸짜리 초가집에서만은 아직도 마치 절절 흐르는 샘물 같은 가벼운 말소리가 새 나오고 있었다. 하나로 합쳐진 두 심장이 사탕인 듯 꿀인 듯 영원히 영원히 단 향기를 내뿜고 있었다.

0: 얼마간 지나서 구정부가 다른 곳으로 옮겨가고 전서가 또 이동해왔다. 전에게 연극단은 남사하강 기슭에 무대를 설치하고 공연 준비를 하였다. 북은 심리박 마을에서도 쓰러오기에 어머니가 거기로 갔을 때에는 사람들이 새까맣게 모여들어 비집고 들어갈 수 없었다. 민병대장 철제가 사람들 뒤에 서 있는 어머니를 발견하고 친절하게 인사하였다.
1: 큰어머니, 어서 앞에 나가라요. 자리는 이미 마련해두었어요.
0: 어머니는 회의를 하거나 공연을 하거나 맨 앞자리에는 언제나 마른 짚을 깔아놓고 항일 가족들만을 앉힌다는 것을 알고 있었으나 웃으며 사양하였다.
2: 아유, 그만둬라 철새야. 사람이 많아서 들어가기도 힘든데 누가 앉든 마찬가지 아니냐.
0: 그의 말에 응할리 만무한 철새는 어머니를 끌고 가며 사람들에게 길을 내라고 소리쳤다. 사람들은 항일 가족이라는 소리를 듣고 자각적으로 틈을 내주어 어머니는 쉽게 들어갈 수 있었다. 아버지와 함께 벌써 앞에 나와 앉아있던 화자가 급히 어머니를 불러앉혔다. 막은 아직 오르지 않았다. 18개의 질그릇에 콩기름을 부어 무대 위에 붙여놓은 등잔불빛이 자수색 막을 뚫고 아래에 웃는 얼굴들을 비춰주고 있었다. 수자가 아동단을 이끌고 노래를 하나 부른 후 청년분녀대에 요청하자 청년분녀대 대장 옥자가 벌떡 뛰어 일어나 그에게 노래 하나 더 부르라고 맞서 나섰다. 뒤이어 민병과 청년구국회에서도 청년분녀대를 공격하여 옥자의 참새 같은 잰 입으로도 더 할 말이 없어 부녀들을 데리고 노래를 하나 부르는 수밖에 없었다. 한창 떠들썩할 때 팔로군 군인들이 대례를 정연히 짓고 들어왔다. 그러자 여러 단체의 주인은 모두 부대로 집중되었다. 팔로군 전사들은 아무런 사양 없이 우렁차고 씩씩하게 노래를 불렀다. 여기저기서 노랫소리가 일어나고 간 곳마다 웃음소리가 터져올라 회장에는 명절날 같은 유쾌한 기분이 흘러넘쳤다.

0: 드라마 숨바귀꽃 69번째 시간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출연해 연변초선어 라디오 영화 텔레비전 프로그램 역제중심 성우들 해설 김란, 음향효과 허문호, 녹음 제작의 정설매 리국, 감독 정홍매, 총감독의 리용민이었습니다.
1: 北京时间 8点整
2: 您现在收听的是中波873千赫调频103.5兆赫黑龙江朝鲜语广播
3: 중파 873kHz 저단파 103.5MHz 흥룡강 조선호 방송입니다.
4: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 시간은 연변방송국에서 녹화 제작한 요청 하마당 프로를 보내드리겠습니다.